오늘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가장 은혜가 되고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대란 1부 섰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약속의 땅의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나의 마음을 정근과 같이 약속의 땅에 찬양이었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아침 사랑이 뜨란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반갑게 들어오셔서 출첵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3923번님께서도요, 들어와 주셨고요. 유가나 81번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신청곡이 보내주신 곡이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요. 생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른 곡을 좀 준비해봤어요.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송정미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출첵, 네, 제셔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동행 이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혼자 듣지 않고요. 누군가와 동행

방송에서 같이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네모와 동행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왜그 부부의 날이었나요? 부부가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부부가 아니어도 좋고요. 혼자 가는 누군가와 동행하며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와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뭐 아내 동행, 남편 동행, 친구 동행 어떤 것도 좋습니다. 혼자 가는 누군가와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게요. 네, 들어오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뜨란 2부 시간에서는 아침 콘서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는 2부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찬양 사역자 구선희 목사님이 새롭게 또 음반을 내셨거든요. 구선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콘서트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으로 들으시면서요. 동행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죠? 어떤 곡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네, 송정민 사모의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동행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와 같이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2305번님께서요, 와, 새싹분이십니다. 오늘 첫 방문해 주셨는데요. 친정 엄마와 동행해 주셨어요. 점심 사드리고 커피 한잔 하러 갈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와, 친정 어머님은 오늘 점심 데이트가 있으세요. 어떤 거, 네, 사드릴 예정이신지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하러 간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식사와 함께 또 커피가 빠질 수가 없죠. 네. 오늘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305번님께는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방문이시고 또 친정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래도록 또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추억, 네,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929번님이세요. 샬롬, 8개월 딸. 아, 8개월이 된 딸과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딸밥 먹이면서 함께 청취 중입니다. 영혼에 내리는 담비와 같은 극동방송 덕분에 힘이 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곡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아유, 또 우리 아기가 밥을 잘 받아주면은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죠? 이게 입에 머금고 잘 씹지 않으면은 엄마 마음이 좀 애가 타거든요. 근데 잘 받아주면은 그것만큼, 네,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8개월 딸, 밥잘 먹고 오늘 엄마랑 또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래요. 8726번님, 주님께서 주신 동행, 아내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큰 사랑 인하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8726번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8726번님께도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 곡은 저희가 검색을 해봤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혹시 다른 곡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출첵 받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와 같이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1094번님께서요, 동행해 주셨어요. 보내주신 안경 상품권 잘 받았습니다. 화창하니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종합운동장 배달하고 매장 갑니다. 여기는 동별로 난리가 아니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아마 대한민국과 체코 월드컵, 그죠? 예선전이 있습니다. 11시에. 응원 때문에 모여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네. 많이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해 볼렵니다 하셨습니다. 다들 오늘 힘차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곡은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죠? 우리 8개월 된 딸, 네, 밥 먹이면서 함께 청취 중입니다라고요. 892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들한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발 상식 퀴즈. 돌발 상식 퀴즈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상식 퀴즈는요. 네, 우리 월드컵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11시에 있죠. 우리 대한민국과 어느 나라가 경기를 치를까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멕시코, 2번 체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1번은 멕시코, 2번은 체코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문자 보니까요. 육안의 82번님은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응원까지 보내주셨네요. 아, 정답들 맞습니다. 1080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육안의 82번님께서도 정답 번호가 아니라 나라 이름으로 보내주셨네요. 잠시 후에 대한민국과 이 나라, 네, 우리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죠. A조 예선 경기입니다. 아,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멕시코, 2번은 체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습니다. 이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우리 2667번님께서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과수원에서 약을 치고 아침으로 쌀국수 먹으며 일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점점 지푸른 녹색으로 물들어가는 나뭇잎들과 또 풀, 높은 하늘과 맑고 신선한 공기, 가끔씩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시원함을 체감하니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PD님 놀러오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마음은 가 있습니다. 네, 2667번님 네, 극동방송과 함께 또 과수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테너 노영환 씨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답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의 승리를 바라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승리는 보내주셨는데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예, 의외로 이렇게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눈에 들어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과 이 나라, 네, A조 예선 경기가 11시에 있죠.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네, 첫 경기입니다. 다들 아마 긴장되면서 또 응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경기 치를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1번 멕시코, 2번 체코. 코로 끝나긴 하는데요. 1번은 멕시코고요. 2번은 체코입니다. 오답이 좀 있어요. 한 20%는 오답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늘 기쁘고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902928번이 깜찍하게 보내주셨어요.

2667번님 그리고 3923번님은 2-1로 우리나라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요 보내주셨나요. 오늘 아마 몇 대 몇으로 우리나라가 이길 거다 이렇게 아마 좀 내기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 믿습니다. 저도요. 네. 아, 7201번님은 오답을 보내주셨어요. 정비디님 짝짝짝짝짝 응원해 주셨는데 아 어떡하죠.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찬양 한 곡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이래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또 찬양 듣고 또 선물 소개 나가는 동안요,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들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답 보내주신 분들도 다시 정정하셔서, 아, 제가 중간부터 들었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떤 분들께 드릴까? 네. 우선은 정답은 2번, 체코가 정답이었죠. 멕시코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좀몇분 있으셨습니다. 정답 체코입니다. 이기자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고요. 대한민국 파이팅. 네. 사랑했더라. 파이팅 하셨습니다. 701번님께서 네, 다시 보내주셨고요. 네. 할렐루야 좋은 예수입니다. 내일 경동도회 체육대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탁합니다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 곡은 네, 아이고 오늘 1부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3697번님께서도요. 샬롬 카페 2층에서 바라보는 들녘에 순례자의 길 노래를 들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열심히 또 청소하시면서 바깥 풍경을 보니까 그 들녘에 또 순례자의 노래라는 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이 곡도 저희가 다음에 네, 꼭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네 분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423번님, 3669번님, 2478번님, 마지막으로 8179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분께는 저희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안 1부 끝곡 강찬의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라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네 행복을 위하여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학생은 좋은 성적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가진 것은 이전보다 많아졌는데 감사는 줄어들고 삶은 편리해졌는데 평화는 그렇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행복은 단순히 조건이 주어진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

민족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에 깊이 남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규례를 주시죠. 하나님은 그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부담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많을까? 믿음 생활은 왜 이렇게 절제해야 할 것들이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말을 하죠. 차도로 뛰어가지 마라. 뜨거우니 만지지 마라. 밤늦게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이 말은 자녀를 억압하기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자녀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좁게 만들려고 명령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참으로 사는 건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떠난 자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때 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겠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죠. 나무는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릴 때 살아납니다. 뿌리에서 벗어난 나무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말라가는 것이죠. 역시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참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해라, 나를 사랑해라, 내 길을 걸어가라, 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요즘 시대는 행복을 참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노후. 서점에 가도 행복에 관한 책이 많고 인터넷을 열어도 행복해지는 방법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행복은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고 인기가 있어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에도 허무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뿌리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곧 새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집도 얻게 되고 땅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물으시죠. 너희가 정말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0: 아니냐. 좋은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소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안정된 생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또 다른 광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영혼을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풍요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루시는 겁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정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돈을 쓰는 방식에서, 말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또 역시나 세상은 말합니다. 누구보다 앞서야 행복하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행복하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묶는 줄이 아니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안내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 좁아 보여도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길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688번 242-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0: SD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런 아침 콘서트. 네, 사랑이들아 매주 금요일 2부 시간 뜰한 아침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예고해드렸죠. 네, 우리 찬양 사역자 구선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스튜디오 모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1: 네,
0: 아주 소녀처럼. 네.
1: 우리 정인숙 PD님은 전 항상 그 맑고 싱그럽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늘 소녀 같으 정말 소녀 같으신 분이 우리 민숙 PD님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0: 우리 구선희 목사님께 정말 소녀 같으세요. 진짜.
1: 고맙습니다.
0: 네, 항상 소녀 같은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요 미리 들어오셔서 목사님께 또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인기가 좋으시네요. 목사님.
1: 그런가요?
0: 우리 김종명님께서요. 네. 와, 지금 함께 또 방송을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셨고요. 승리는 우리 것, 토이신님, 네, 들어와 주셨습니다. 구선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들어오셨고요.
1: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김형군님이신가요? 네, 구목사님, 파이팅. 멀리서 응원합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네. 그레이스랜드님께서도요, 구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고요. 네. 우리 Y9I님께서도 목사님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정호님도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요. 제가 모르는 그 아이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1: 그렇나요? 네. 전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조금 네, 잘 안 보이는데
0: 조금
1: 크기를 좀 키워주시면
0: 그래요.
1: 좋겠습니다.
0: 글씨를 네. 좀 더 크게.
1: 예.
0: 알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괜찮으시죠, 정도?
1: 네.
0: 그 외에도 지금 본 늘 사랑 조남기님께서도 할렐루야 짝짝짝짝 박수 보내주셨고요. 와, 지금 뭐 아이디만 봐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누가 어떤 분들이신지?
1: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성함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0: 네네.
1: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혹시 오늘 방송 출연하신다는 것 좀 주변 지인분들에게 예, 좀 홍보를 하셨어요?
1: 조금 알려드렸죠.
0: 와,
1: 네. 네. 너무 안 들어오시면 좀 썰렁할 것 같아서.
0: 역시 방송을 아십니다.
1: 네.
0: 네네.
1: 20년 차인데 우리 정인숙 PD님. 으로부터 많이 배웠죠.
0: 제가 좋은 거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1: 네. 그렇죠? 나쁜 거였나요?
0: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정말 네. 잘하고 계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2667번님도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철진 장로입니다. 아시겠죠?

0: 감사합니다,
1: 가셔서.
0: 장로님.
1: 네.
0: 반갑습니다.
1: 오늘 많은 분들 최춘혜
0: 네,
1: 선교사님이세요.
0: 미국에서 최춘혜 선교사님
1: 아,
0: 피아니스트 기억하시죠?
1: 맞습니다.
0: 네,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1: 네.
0: 아,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한번 출연하셨던 분들이
0: 네.
1: 구독하시고요. 가끔씩
0: 그쵸.
1: 들어오셔서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오, 정말
0: 네.
1: 힘이 되더라고요.
0: 우리 안방마님, 민수 PD님 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1: 아이고,
0: 듭니다.
1: 아유.
0: 포근하게 항상 방송 진행해 주시고, 또 출연하신 분들이 마치 친정에 온것 같이, 예,
1: 진짜요?
0: 편하게 방송을 했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0: 예.
1: 오늘 목사님도 이 자리가 편안하시죠?
0: 당연하죠.
1: 네.
0: 너무 편해서 좀
1: 네.
0: 염려가 됩니다,
1: 이러다
0: 제가.
1: 놓치지는 마세요.
0: 네.
1: 지금 뭐 많은
0: 네.
1: 분들께서, 지금 홍중리님께서도
0: 아,
1: 들어오셨고요. 네,
0: 네.
1: 할렐루야 구선희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라고 들어와
0: 아,
1: 주셨습니다.
0: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0: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지병이 홍죽리거든요.
1: 아,
0: 네.
1: 그래요? 그리고 NK님께서도요, 구선희
0: 네.
1: 목사님, 한결같이
0: 아,
1: 아름다우시네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영남신학대학교
0: 아,
1: 미래목회대학원 권남경입니다.
0: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전도사님이시거든요.
1: 그러면은
0: 예. 제가,
1: 교수님이세요?
0: 그렇지, 아, 아니, 우리, 아,
1: 알죠.
0: 네.
1: 이건 청취자 입장에서.
0: 제가 영남대학교, 그,
1: 네.
0: 에서, 영남신학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1: 네.
0: 예, 제가 작년에 그, 대학원생들을 그, 가르쳤는데, 너무 열정적이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권남경
1: 네.
0: 전도사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또,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우리 구선희 목사님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목사님 천사의 미소를 보고 있어요.
0: 아, 몸둘 바를
1: 그럼요.
0: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1: 천사십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그럼 지금 현재 섬기고 계시는 교회는 어느
0: 네,
1: 교회신가요?
0: 포항 중부교회인데요.
1: 네.
0: 지금 현재는 남편이 지금 서울에 있어서 제가 서울에 거주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역이 있어서 이게 포항에 내려왔고 또 내려올 때마다 저 녹음 방송 제가 진행하는 찬양의 오솔길 또 이렇게 녹음을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벌써 20년이나 됐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1: 네.
0: 개편될 때마다 이제는 그만하는가? 뭐 이제 잘리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1: 네.
0: 지금까지 연명을 했습니다.
1: 우리 목사님은
0: 우리 보석
1: 계셔야죠.
0: PD님이 두
1: 네.
0: 손 들어서
1: 우리 보석 PD가
0: 네.
1: 목사님 방송 굉장히 좋아. 애청자예요.
0: 저도 팬입니다. 아주
1: 네.
0: 열정적인 팬이거든요. 제가 우리 보석
1: 우와.
0: PD님.
1: 방송 끝나고 두분 한번 인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0: 항상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실 제가 20년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 방송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고 아, 몸이 막 움츠러지거든요. 왜냐하면 참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자기 목소리 이렇게 전파로 듣는다는 게 좀,
1: 맞아요.
0: 네,
1: 자기
0: 이제
1: 목소리
0: 많이
1: 듣기 힘들죠.
0: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보석 PD님이나 인숙 PD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또 다른 지사에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또
1: 네네.
0: 많이 예 힘써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데
1: 저희는
0: 네
1: 퀄리티가 좋은 방송만 추천을 합니다.
0: 아
1: 네. 그건
0: 감사합니다.
1: 당연한 거고요.
0: 아네
1: 네. 우리 목사님께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0: 아
1: 방송 사역에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0: 고맙습니다.
1: 네.
0: 근데 그잘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 원고를 그 작가가 써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1: 그렇죠.
0: 있거든요. 아,
1: 네.
0: 그 유명한 분들은 작가분들이 써주시죠. 근데 저희들은 직접 편집 뭐 원고부터 써서 그죠?
1: 네.
0: 편집해서 딱 방송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1: 제작을
0: 예
1: 하죠.
0: 편집 제작까지 저희가 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목사님, 그 원고 쓰는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0: 아, 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 대학원이나 또 이제 논문을 쓸 때, 학위 논문 쓸 때도 이 짜깁기 실력 네, 네. 단련.

0: 편집,
1: 네,
0: 편집.
1: 편집 실력. 네, 편집 실력으로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논문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0: 네, 정말 한결같이 거의 20년 동안 저희 극동방송도 참 열심히 섬겨주셨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1: 예, 찬양의 오솔길.
0: 시간이?
1: 시간이 지금 주일 저녁 9시인데요. 지금 포항과 또 울산, 부산, 제주도에 함께 이렇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시간대는 좀 다를 수는
1: 네,
0: 있지만,
1: 그렇죠. 네.
0: 포항에서는 주일 저녁
1: 9시.
0: 9시입니다. 네. 찬양의 오솔길. 많이들 또 애청해주시면
1: 아유,
0: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그렇게 오랜 시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살게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1: 뭘까요?
0: 앨범?
1: 아, 네, 앨범 제작. 네.
0: 네네.
1: 제가 사실 2012년도에 신대원 들어가기 직전에 제 정규 앨범 1집 창조의
0: 네네.
1: 축복이라는 그 앨범에서 10곡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석사, 박사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공부와 이걸 참 병행한다는 게 쉽지
0: 맞아요.
1: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학업의 기간도 길었고, 또 제가 찬양사역 이전부터 성대 결절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2009년대 한국 복음성가 경연대에 나갈 때도 심한 목 감기로 그때도 이제 아주 목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제가 좀 늦게 그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때 증상이 목에 엄청난 통증이 오면서 마치 불로 이렇게 불로
0: 어떤
1: 지짐을
0: 분은
1: 당한,
0: 정말 왜 긁는 것 같은.
1: 네, 누가 뭐 담뱃불로 지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0: 굉장히 힘드셨네요.
1: 목소리가 그때 막 호흡도 짧아지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찬양하라는 뜻인가요?
0: 사인이신가?
1: 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많이 힘겨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찬양 사역을 나갈 때 저의 찬양도 많이 부르지만, 사명 쓰신 이건희 PD님, 네, 그 3호곡이라든가 1000번을 불러도 나를 통하여, 이런 찬양들이 참 저에게 많은 은혜가 돼서 불렀는데, 그걸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건희 PD님께 곡을 한 곡이라도 받아서 좀 부를 수 있다면 너무 저에게 큰 영광이겠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0: 그
1: 좋겠다는,
0: 마음에 소원함
1: 예,
0: 있으셨어요?
1: 기도를 했는데, 이경미 사모님의 제가 한그 세미나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건희 PD님하고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소개를 받아서 이건희 PD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 간증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한 5시간을 거의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중하시고 아주 진지하면서도 또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항 찬양 사역을 하기 전에 포항 공대 가습기연구소에서 빛을 만드는
0: 맞아요.
1: 곳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다는 그 간증 내용을 보시고, 빛을 키워드로 해서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라는 곡으로 싱글 앨범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PD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도 그 곡을 들으실 수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까지 제가 앨범으로 소개해 드렸던 14곡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0: 그럼요.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도 지금 등록이
1: 아, 네.
0: 아직 진행 중인가요?
1: 지금 서울에
0: 그쵸.
1: 보내드렸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0: 그래요. 그
1: 있습니다.
0: 심의를 거쳐서 이제
1: 네.
0: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1: 아,
0: 같이
1: 네.
0: 들을 수 있을
1: 아유,
0: 겁니다. 저희
1: 감사합니다.
0: 포항극동방송 자주도 소개를
1: 네.
0: 해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우리 이경용님께서요, 구선희 목사님,
1: 이경용
0: 주님 안에서
1: 목사님,
0: 늘 파이팅 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하셨어요. 이경용
1: 아,
0: 목사님이신가요?
1: 네, 목사님이세요. 어성경 읽어지네. 저희 같이, 네,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참 신실하신, 강구에 계신 분이세요. 강구.
0: 강구.
1: 예.
0: 이렇게 많은 분들

0: 우리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1130번님 오셨어요. 한국 순례길 서재
1: 아.
0: 하양교 이상식 목사님.
1: 아, 네, 이상식 목사님.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0: 맞습니다.
1: 예.
0: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아,
0: 네.
1: 목사님, 어우,
0: 와.
1: 안정한

0: 어떤 거 기억나세요?
1: 고정? 아,
0: 한번
1: 예.
0: 해보고
1: 아,
0: 싶다.
1: 네.
0: 네.
1: 들었었죠. 네. 아,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0: 아직 모르겠네요.
1: 네. 아우, 대구에
0: 대구에
1: 계시는데 아주
0: 계세요.
1: 열정이시고.
0: 제가
1: 네.
0: 대구극동 방송을 좀 연결해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1: 아,
0: 또
1: 네.
0: 하고
1: 백두현
0: 있거든요.
1: 지사장님, 네.
0: 우선
1: 이번에
0: 방송
1: 강원도에서 뵀는데,
0: 그쵸.
1: 네.
0: 네. 그래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한번
1: 알아,
0: 네 개편이
1: 네.
0: 또
1: 잘
0: 있으니까
1: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 포항까지는 좀 아무래도, 그쵸?
0: 대구 극동 방송이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그쵸.
1: 그렇죠.
0: 4540번님께서도 아멘으로 보내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고 계세요. 조남길 목사님이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라고요.
1: 반갑습니다. 네.
0: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또 목사님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순간 또 떨리고
1: 아,
0: 긴장되는.
1: 네, 부담. 어제 저좀 일이 있어서 좀 잠을 많이 못 잤는데,
0: 네네.
1: 네, 최선을 다해서,
0: 네,
1: 네.
0: 좋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1: 이번 싱글 앨범에 발표했던 주님의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0: 네네.
1: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가수연구소에서 태양빛보다 수십억 배에서 백경배까지 밝은 빛을 만들어내서
0: 네.
1: 최첨단 연구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진정한 빛.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
0: 네.
1: 찬양이 또 들어가서 심령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0: 네.
1: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아멘. 주님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새롭게 앨범을 내셨는데요.
1: 네.
0: 우리 구선희 목사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빛,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아니 그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그 멜로디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저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1: 네. 그런 찬양이
0: 후렴구가.
1: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권희 PD님께 다시 한번 좋은 찬양 만들어
0: 와.
1: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이권희 PD님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까요?
1: 이분은 밤낮이 바뀌신 분이라 나중에 제
0: 그죠.
1: 방송으로 제가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 와, 많은 분들께서 짝짝짝짝 박수 보내주셨고요. 황병식님, 아마 목사님
1: 네, 목사님
0: 아니신가요?
1: 맞습니다. 네,
0: 그쵸.
1: 우리 시 목사의
0: 아,
1: 회장님이시죠.
0: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라고 보내주셨고요.
1: 저를 구드리 헵번이라고
0: 아!
1: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0: 오드리
1: 오드리 헵번
0: 헵번
1: 되게
0: 사랑하는,
1: 좋아하는데 이전에 제가 머리 길때 똥머리하고 되게 좀 스타일을 비슷하다고 느끼셔서
0: 와,
1: 늘
0: 구드리.
1: 감사드립니다. 만나면 너무너무 유쾌하시고 네, 좋은
0: 맞습니다.
1: 분이시죠.
0: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이정호 님께서도요, 앵콜,
1: 네.
0: 앵콜 해주셨고요.
1: 이정호 PD님도, 이정호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신데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이세요.
0: 아,
1: 혹시
0: 그래요?
1: 시간이 되시면 이 자리에
0: 출연해
1: 한번 또 출연,
0: 주세요.
1: 네. 제가 한번 또 중간 다리를 한번
0: 오, 좋습니다.
1: 놓아보겠습니다. 네.
0: 너무 좋습니다. 와, 이런 목소리의 찬양 처음입니다요라고
1: 어머. 아이고.
0: 김종명님, 우리 홍중리님, 구두리 햇번.
1: 지향구 목사님, 홍중리. 네. 우리
0: 네.
1: 목사님도 유튜브 채널에서 또 찬양 많이 부르시고, 말씀도 참 은혜롭게, 네.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0: 오늘 목사님들이 좀 많이들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집사님도 그렇고, 네. 5526번님, 너무 좋아요. 아멘입니다라고 하시면서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네. 와, 불러주시면 달려갈게요.
1: 오, 네.
0: 진짜 저희가 7월 첫째 주까지는 스케줄이 좀 잡혀 있거든요. 7월 둘째 주 어떠신가요? 네. 우리 이정훈님, 집사님. 네,
1: 제가
0: 괜찮으시면 이렇게,
1: 연결해
0: 괜찮으면 이렇게
1: 드리겠습니다.
0: OK 표시 한번 댓글로.
1: 네.
0: 오케이 한번 해주시면은
1: 바로 섭외 들어간,
0: 그럼요.
1: 우리 확실히 안방마님 다르세요.
0: 바로 한번 네 댓글
1: 네.
0: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삼천포 오
1: 네.
0: 실원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하셨네요.
1: 네,
0: 그러시군요.
1: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0: 아
1: 계시거든요. 네.
0: 네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짝짝짝 엄지척 하트 표시까지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목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요를 다들
1: 예.
0: 잊고 계세요.
1: 아,
0: 좋아요 아직 안
1: 이게,
0: 누르고
1: 제
0: 계세요.
1: 눈을 의심하게
0: 네.
1: 만드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한개 누르셨네요.
0: 이거 지금 빨리 누르셔야
1: 어머,
0: 돼요.
1: 네. 기본이죠, 유튜브는. 좋아요, 네, 구독,
0: 구독.
1: 좋아요, 댓글.
0: 알람
1: 알람
0: 설정까지.
1: 설정, 전체 설정으로.
0: 네네.

0: 아니 우리 이정우님께서요.
1: 네.
0: 7월 이 둘째 주, 셋째 주는 다 일정이 있으시대요. 오,
1: 오,
0: 바쁘시네요.
1: 네. 아, 있어 보이시네요.
0: 아,
1: 역시.
0: 제가 방송 이후에 따로 연락을
1: 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우리 또또 할매님께서도요,
1: 오, 네, 또또 방송님.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진짜 반갑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름을 밝히실 수 있으시면은, 이름을 한번, 네,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 네, 아직 좋아요를 또 일관성 있게 안 누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0: 지금, 그리고 이게 아마 업데이트가 안
1: 아, 그래서
0: 돼서,
1: 그럴 수도
0: 그럴 수도
1: 있겠네요.
0: 있습니다.
1: 네.
0: 네네. 실시간으로 이게 지금 화면에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1: 내 처음 상태로 세팅이 돼
0: 네네.
1: 있을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네.
1: 네.
0: 방송 끝나고 한번 보죠. 네.
1: 예. 조사 들어갑니다.
0: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앨범을 내셨어요. 주님의
1: 네.
0: 빛. 너무 참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앨범 작업하는 기간 동안 좀
1: 네.
0: 특별히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나 간증이 있을까요?
1: 네. 우리, 저 이건희 PD님하고 이제 녹음실에서도 이 대화가 끊이지를 않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0: 저는
1: 제가,
0: 굉장히 과묵하다는 생각이
1: 저도
0: 있거든요.
1: 과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과학 쪽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나 책 같은 거 이렇게 과학 서적을 많이 보신대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과학적인 대화를 이제 많이 그렇게 진행이
0: 주제가
1: 됐어요.
0: 음악이 아닌
1: 네.
0: 과학으로.
1: 그래서 음반 제작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 스튜디오에 만났는데
0: 네네.
1: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저희들도 너무 황당했었는데, 그래서 이건희 PD님이 주님의 빛이라는 이 찬양을 이렇게 이분이 못 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녹음실 빼고 다 모든 걸 직접 다
0: 네,
1: 거의
0: 그래요.
1: 하시거든요. 모든 과정을. 그래서 이제 가이드 녹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려고 하면 이제 음원에다가 누군가 보컬 하시는 분이 녹음을 하는데 우리 이건희 PD님 직접 녹음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네.
0: 진짜요?
1: 그때 이건희 PD님이 이 찬양을 녹음할 때, 어둠은 밝은 빛으로 죽음은 생명. 이 구절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울컥울컥해서 눈물이 나서 거기서 잠시 멈추고 다시 녹음을 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딱 들었을 때 저는 CCM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7080
0: 네네.
1: 복음성가 뒷부분은 좀 복음성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런 걸또 염두에 두고 이 찬양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0: 네네.
1: 보면 전 세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또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0: 아니,
1: 네.
0: 사랑받으실 것
1: 아우
0: 같아요. 네네.
1: 감사합니다.
0: 저도 지금도 그 부르셨던 그 후렴 부 멜로디가 귓가에
1: 네.
0: 아직까지 맴돌아요.
1: 오,
0: 네.
1: 네, 그죠.
0: 중독성이
1: 저도
0: 있거든요.
1: 그랬어요. 네.
0: 네. 아,
1: 저희
0: 이건희
1: 남편도
0: 목사님.
1: 계속 집에서
0: 그렇죠.
1: 제가 부르는 걸 듣고 계속 이렇게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그 찬양이
0: 흥얼흥얼 따라
1: 흥얼
0: 부르고 그러죠.
1: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실에서도 부르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0: 네.
1: 말씀하신 거딱 저거 공감이 되거든요.
0: 맞습니다. 네. 우리 이상신 목사님께서요,
1: 네.
0: 믿음의 여정이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어제 귀한 이야기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가득 가득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 아우, 또
0: 할렐루야
1: 신이시네요,
0: 하셨네요.
1: 우리 이상신 목사님. 또 찬양도
0: 와.
1: 잘하시고, 또 음향 이쪽에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0: 네네.
1: 네.
0: 보니까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더라고요. 친구를 하려고 했었나? 순간 좀 친해지면서 말을 살짝 놨던 것 같기도 해. 기억이 안
1: 그래요.
0: 나는데.
1: 저는 또 누님이라고
0: 그죠.
1: 저를
0: 아,
1: 또,
0: 누님이라고 하시는군요.
1: 네.
0: 네. 제
1: 사석에서.
0: 기억에 맞다면 아마 같은 동갑일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랑.
1: 네.
0: 네.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짝짝짝 박수 보내주시고 또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1: 네, 제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역의 방향이나 또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주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가서 또 찬양으로 섬기고 또 제가 AI 가지고 뭐 목회나

0: 음악, 찬양사역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찬양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냉수 한 그릇 선교회라는 그 단체에서 2박 3일 동안 대구 팔공산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특송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특강 강사로 섬기고 또 음향 또 기사로도 제가 또 거기서 2박 3일 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저를 필요로 한 곳에 가서 기꺼이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좀 제가 동역을 하고 있거든요. KWMI라고 해서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 5년 전에 이게 코로나 때전 세계에는
1: 그러네요.
0: 선교사님들이 교회도 갈수 없고 그죠? 기도원도 갈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거기에 한 4년 전부터 함께 섬기고 있는데 홍보대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또 대담 진행자로 또 이제 어떤 스텝으로 섬기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단톡방에는 한 1200여 분이 들어와 계시고
1: 굉장하네요.
0: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한 130여 분, 60, 뭐한 세, 전 세계 한 5, 60개국에서 들어오셔서 글로벌한 예배를
1: 그러네요.
0: 새벽마다 저희가
1: 새벽에 시간대가
0: 월요일에서
1: 다르잖아요.
0: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7시, 필리핀 시간 6시에서 이제 한국은 뭐 새벽 기도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색하지만 7시가 그래도 전 세계 어떤 분은 뭐 새벽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완전 또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뭐 호주 이런 데서는 호주는 뭐 저희하고 1시간 빠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 선교사님들 목회자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불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1: 우리 또 목사님은 사실 곁에서 보니까 항상 도전을 많이 하세요. 열심히
0: 그런가요?
1: 또 공부도 하시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우리 인숙 PD님하고 비슷하죠?
1: 아, 저는 좀 부족합니다.
0: 저도 우리 정인숙 PD님 뵈면은 2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한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소소하게 음악 공부도 하시고, 그쵸?
1: 공부를 하나요,
0: 영성을
1: 제가?
0: 위해서도, 네, 또 교회에서는 또 권사님으로 또 주일학교 또 교사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처녀 아가씨 때
1: 그럼요.
0: 비슷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 많이 함께
1: 같이 기도하고
0: 기도하고,
1: 했었죠.
0: 네. 그러면서 정말 이게 소울메이트
1: 맞습니다.
0: 같은 분인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정말 20년 넘게 같이 저희가 사역을 하고 옆에서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말하지 않아도, 그죠?
0: 그렇죠.
1: 눈빛만 봐도 알수 있지
0: 그렇죠.
1: 않을까. 아무튼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들 응원하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준비한 곡을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나된 것이냐는 곡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생뚱맞지만 제가 이 나의 나된 것은이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끔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저희 시어머님. 저는
1: 시어머니,
0: 이제 고아가 됐고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애를 낳았을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저희 애들을 다 돌봐주셨어요.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갑자기 목이 좀 메이네요. 그리고 우리 저희 남편 이덕만 장로 제 포항중부교회에서 청년 때 만나서 임원을 하면서 가까이서 이렇게 봤을 때 저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1: 연하죠.
0: 우리 정인숙 PD님도 연하 커플이 정상 연하 커플이신데 제가 저런 사람이면 전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뭐그 사람 그분하고 사귀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극적으로 제가 결혼 스토리도 어느 시간에 나눈
1: 그쵸.
0: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하긴 좀 길고 그래서 저희 솔메이트고 또 저의 든든한 기도 동역자 이덕만 장로에게 이 자리에 비해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포항중부교회 김찬유 목사님 또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부족한데 청년 때부터 집사 전도사 목사 안수까지

0: 저희 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많은 배려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에 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네, 함께 올려드릴 때 중간에 잘 아시죠 여러분 중간에 첼로 선율 나올 때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그 곡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또 같이 찬양을 불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 찬양 우리 찬양사역자 구선희 목사님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제가 이 찬양은 정말
0: 네.
1: 오랫도록
0: 많이
1: 들었던
0: 드셨죠?
1: 찬양이었어요. 네.
0: 네.
1: 이 찬양 나온 지꽤 되지 않았나요?
0: 아, 2009년도에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찬양을
1: 아,
0: 계속 부를 수 있는 게 우리
1: 네네.
0: 정인숙 PD님
1: 아,
0: 덕분이에요.
1: 저요? 왜죠?
0: 그때 제가
1: 네.
0: 시아 찬미로라는 프로그램 토요일
1: 네네.
0: 주일 진행을 했는데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찬양사역자들 게스트를 제 프로에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찬양 세 곡을 라이브로 듣는
1: 네네네.
0: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한 박형근 집사님
1: 아,
0: 이곡
1: 알죠.
0: 쓰신
1: 네네.
0: 박형근 장로님이죠. 지금은 장로님이 마침 포항에 내려오셨을 때 저랑 연결을 해주셨어요. 우리 정인수
1: 제가요?
0: PD님께서. 네.
1: 네네,
0: 그래서
1: 그랬군요. 네.
0: 그분께 제가 그분 인터뷰를 하고 그때 그 푸른 마을 교회라고
1: 네네.
0: 교회 개척교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만든 아주 저예산의 앨범이 있었어요. 푸른 마을
1: 네네.
0: 가는 길이라고.
1: 네네.
0: 그때 이제 그 거기에 제세 곡이 실려 있었는데 그 앨범을 드렸거든요. 정말 저예산이었기 때문에
1: 네네.
0: 정말 이렇게 퀄리티는 사실 다른 거 비교해서 많이 좀 부족한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곡 들으시고 저에게 나온 지두 달밖에 안된 원래는 그
1: 네.
0: 장로님이 부르시려고 했던 곡인데
1: 아.
0: 저에게 그
1: 아, 기억이
0: 주시게
1: 납니다.
0: 네.
1: 기억이
0: 그래서
1: 나네요.
0: 한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출전을 해보라는 권유를 해주셨어요.
1: 네.
0: 아, 근데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그래서
1: 네.
0: 제가 기도드리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찬양사역에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이 찬양을 가지고 예심을 두번 거치고 본심. 그때
1: 네.
0: 이제 나가서 목 감기가 그때 걸려가지고
1: 아.
0: 또 저는 부끄럼만 당하지 않게 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에게 너무나 가분한 동상을 또
1: 네,
0: 수상하는
1: 맞아요.
0: 그런
1: 아.
0: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 자리를 빌어서
1: 맞습니다.
0: 다시 한번 우리 박형근 장로님과 또
1: 네,
0: 정인숙 PD님께
1: 아유,
0: 감사의
1: 하나님께 영광.
0: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아니, 목사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0: 네.
1: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0: 그렇죠.
1: 지금 한
0: 맞아, 한
1: 2분,
0: 10분 지난 줄
1: 2분 20초밖에
0: 알았어요.
1: 남지
0: 아이고,
1: 않았거든요.
0: 아이고,
1: 마무리
0: 네네.
1: 좀 해야 될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0: 네.
1: 끝으로 우리 뜨란 가족, 방송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0: 아,
1: 얘기해
0: 예.
1: 주면서 인사하면
0: 네,
1: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가르치는 사역과 또 찬양 사역, 방송 사역, 또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1: 네.
0: 또 이번에 발표한 주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회복, 또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저도 포함해서 제가 또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 아멘, 아멘.
0: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또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1: 아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모시고
0: 아유,
1: 싶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0: 아하,
1: 함께 해주셨는데요.
0: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호 안수 집사님은 언젠가 제가 한번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콘서트 초대 손님은 찬양사역자 구선희 목사님과 함께 찬양도 듣고 또 은혜로운 말씀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이
0: 네,
1: 사역에 늘
0: 감사합니다.
1: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침 콘서트 오늘 초대 손님, 찬양사역자 구선희 목사님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의 이제 음원이 저희 극동방송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전국에서 방송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항 안디옥교회 배윤호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보다 요즘은 먼저 AI에게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을 써야 할 때에도 AI에게 도움을 받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도 AI에게 묻고, 회의 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AI를 사용합니다. 이제 AI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책상 위에, 그리고 휴대폰 안에, 또 자녀들의 학업 속에, 또 직장인들의 업무 속에,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사역 현장 가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AI를 무조건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AI를 거의 만능 도구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두 태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움도 답이 아니고요. 맹신도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나는 편리함 앞에서 진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빠른 대답을 얻는 대신 깊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기술에 내 판단을 맡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무조건 따라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AI는 분명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료를 정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글 쓰다가 막힌 부분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낮춰 줄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을 줄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인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AI는 양심이 없습니다. AI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AI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AI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AI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AI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지혜의 근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AI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공포가

0: 아닙니다. 또 기술 숭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분별력입니다. AI 시대에는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질 것입니다. 더 빠른 답이 제공될 것입니다. 더 편리한 도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이 또 더 근본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가? 이것이 진실한가? 이것이 나를 더 성실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더 쉽게 책임을 피하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기술은 빨라질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빨라지는 것만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멈추어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지혜는 버튼 하나로, 클릭 한 번으로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AI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AI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을 얻기 전에 바른 기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AI는 시대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술은 빨라져도 믿음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국에 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0: 영혼이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교통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에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금요일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하고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의 오른쪽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않았나? 그러자 그 학생이 그렇다면 괜찮겠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는 즐기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렵니다 하고는 자리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학생을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모르지요, 그야.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라고 했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건이 내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 곳곳에서 깨어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또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것은요,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뵀는데 또 다시 뵈니까 네. 더 반갑네요.
1: 네, 더 반갑고 기쁩니다.
0: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먼 길 오셨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네. 네.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천국이 어디 있다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 일을 다 끝나면 갈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를 또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 죽을지 잘 모르는데 좀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목사님?
1: 그렇죠.
0: 네. 아,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천천히 믿어야지, 나중에 교회 다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때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제 내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른다 생각하시고 지금 오늘이 그 기회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가고 제대로 믿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 부탁드릴까요?
1: 네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
1: 사람은 그럴 만한 지혜가 없는
0: 그렇죠.
1: 유한한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0: 아멘.
1: 그 콘스탄틴 황제가 죽기 전에
0: 네.
1: 이제 세례받겠다고 기도고 공인을 한 황제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0: 네.
1: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늘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0: 아멘.
1: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다고 착각하고 또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연약하고 육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0: 아멘.
1: 이 시간 하나님 이 방송을 청취하며 또 이 자리를 섬기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0: 아멘.
1: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0: 아멘.
1: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알며 나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0: 아멘.
1: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0: 아멘.
1: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근본의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정신 꼭 차리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92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가의 다섯 형제 부부, 저희 일곱 형제 부부, 조카들 부부.

0: 자녀들 포함해서 모두 52명입니다. 그중 12명만 예수님 영접했고 40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오니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이라고. 아, 목사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네. 느껴지죠.
1: 네네. 네. 네. 그런데 네. 여기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0: 네.
1: 용서받아야 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0: 네.
1: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폭발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0: 아멘.
1: 하나님의 때가 되면
0: 아멘.
1: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0: 아멘.
1: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52명 중 12명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있으니
0: 네.
1: 이분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0: 아멘.
1: 섬겨가면 어느 때 이 온 가족 가문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1: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가족들 하나님의 긍휼을 해주시고 또 사연을 보내신 분 안에 더 뜨거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가족 식구들을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두 분 한 분 한 분이 열두 제자같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며 주님 나라 역사에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923님 온 가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또 먼저 믿는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후배 아들이 8살인데 내 종양입니다. 아, 네. 아이의 꿈이 목사님입니다. 수술하기 힘든 부위에 6cm 종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꼭 완치시켜 주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은우입니다. 아, 목사님, 꿈이 목사님이신 목사님인데 8살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더 큰 훌륭한 목자로 세우실 것을
1: 믿습니다.
0: 네, 네. 믿습니다. 아멘.
1: 아멘.
0: 네.
1: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하나님의 네. 숨겨져 있는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박은우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님.
1: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0: 아버지.
1: 품에 안으시며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아이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크고 은밀한 계획이 반드시 나타나고 보여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섬기고자 하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정말 진실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여서 험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길로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0: 아멘.
1: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회복되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널리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일하는 복된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고 더 주님을 만나고 더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 박은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087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박은우를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19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사업장에 지혜와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제 직장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은 일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2세 계획이 있는데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소서라고. 아, 온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남편의 네네. 사업장과

0: 되어서 그 있는 자리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아멘. 되어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또 작은 교회가 되어야 아멘.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기도회목 가지신 분을 위해서 이 기도회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에게 믿음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기도회목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또 우리 아내 되신 청취자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거기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이 순적하며 잘 이루어지고 번성하고 흥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함께 동역하며 한 걸음을 걸으며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 주시어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하나님께 기쁨되고 모든 주변의 가정들에게 본이 되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192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순적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0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저희 손녀와 아이 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으로 바꾸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힘든 환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니다. 목사님. 네. 네, 속히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0: 네네, 네. 아멘. 아멘. 이 3대에 대한 이야기죠.
1: 네. 그렇죠? 기도 제목이죠. 네.
0: 자녀 그리고 손주까지도 손녀.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전승이 이렇게 잘 각점마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조부모님의 신앙이 부모에게로, 그 부모의 신앙이 또 자녀에게로, 아멘. 또 더는 손주에게로, 후손에게로 잘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오늘 방송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이 믿음 전승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힘든 환경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힘든 환경과 이 고난의 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 세상의 땅이죠.
1: 아멘.
0: 믿는 사람들은 이 환경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함께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팡이 막대기로 이끌어 주시고 또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청취자분에게 우리 자녀와 손주를 향한 믿음의 기도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오래도록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우리 자녀를 보면서 가지고 계시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과 이 믿음이 자녀에게로 손주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앞으로의 시대에도 하나님 자녀들이 또 손주가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침내는 승리하는 복된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의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나의 삶에 이루어져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007님 이 모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541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면접합니다. 예수님 청소직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네, 청소직도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0: 힘든가 봐요, 목사님.
1: 그런가 봅니다.
0: 네, 또 네. 거기서 면접하면 또 힘도 볼 거고 여러 가지 또 볼 텐데 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면접이니까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네,
1: 제이 기도회 보면서 네. 대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아. 선교 활동하면 간사님 계셨고
0: 네.
1: 사랑방 이 공동체 생활 같이 했는데 네. 설거지 하는 거 이 간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 빨래도 좋아하시고
0: 예.
1: 아, 네, 설거지하고 빨래할 때 회개가 생각나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아. 하셨었거든요. 네. 그게 늘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 같으면 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청소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네.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면접을 잘 통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 하나님 오늘 면접을 합니다. 하나님 남들 일하기 싫어하는 이 때에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혹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 있사운데 하나님 이분의 모든 상황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면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0: 아멘.
1: 면접관이 마치 예수님처럼 보여서 평안하게
0: 아멘.
1: 듣고 대답하며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이 면접을 잘 통과하고 취직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취직이 된 이후에는 더 성실하게 그 업을 사랑하며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모든 입술과 또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0: 아멘.
1: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가정의 삶과 또 직장의 모든 일들이 늘 기쁨 되도록 감사함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5410님 오늘 면접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은 소식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892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8개월 된 딸을 양육하는 엄마입니다. 말씀 안에서 엄마로서 바로 서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따라 인내하며 버티는 이 과정이 유난히 지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딸이 짜증을 부릴 때 때를 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제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제 그 딸이 아이를 지금 둘 낳았는데
1: 네네.
0: 8개월쯤 되면 또 애들이 약간 또 그런 또 시기가 온답니다. 이래서 엄마가 많이 힘든 시기인데
1: 네네.
0: 이때는 짜증을 부릴 때 거기에 짜증을 맞추지 말고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구나 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1: 네네.
0: 이 엄마도 이래서 좀 아이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어리지만 또 다 알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또 짜증을 덜 부리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0: 아멘.
1: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0: 네.
1: 이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말씀 안에서 또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0: 네.
1: 이 기도 제목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0: 아멘.
1: 말씀 안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양육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힘이 솟아나고 감당할
0: 아멘.
1: 수 있고
0: 네.
1: 또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0: 아멘.
1: 지난 8개월 동안 사랑하는 딸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시고 또 먼저는 하나님이 이 딸을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 안에 아이를 키우고 또 기도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0: 아멘.
1: 이 아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죄인 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인생을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929님,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귀한 자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양육할 믿음과 은혜와 또 세임까지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707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많은 논란들이 생기고 있고 또 오래된 부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표, 환율, 경제지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한국은 더 살기 어려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시고 한국 교회와 국민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전파에 힘쓰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아, 목사님 참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본인의 또 생각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믿는 사람들이 네. 이 기도 제목을 다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네,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은 불안한 요소들이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이 있는데
0: 네.
1: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봐야 되지만 또 먼저는 이 모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0: 아멘.
1: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네.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0: 네.
1: 환경과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하기가 쉽고
0: 그렇죠.
1: 부정적으로 네. 생각하기가 쉽고 주저앉기 쉬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고
0: 네.
1: 거기서 소망을 볼 수 있고
0: 아멘.
1: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불안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평안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와 논쟁들 또 이 집회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함께 흔들리고 불안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판단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신앙까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를 잘 섬겨 세워가며 또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아름답게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땅에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복음화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0: 아멘.
1: 우리나라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힘써 나아가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02707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믿음을 보이고 오직 믿음으로

0: 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85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귀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감동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진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동역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사모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학 집사님, 유영미 집사님, 먼 길을 달려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우상 섬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주님, 이 귀자 성도님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서대원군을 위한 기도가 꼭 응답받아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가정되게 하소서.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와, 목사님 정말 2858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온 교회와 또 성도들과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1: 네, 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아시고 세밀하게 네. 마치 목회자처럼 네. 살피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0: 아, 참 귀한 분이셔요.
1: 네, 네. 우리 청취자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청진교회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취자분이 섬기는 청진교회 하나님 이분이 더 사랑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진교회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교회에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주님께 붙어서 자라가며 꽃이 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힘차게 전진하여 나아가며 세상도 힘있게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함께할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청진교회의 주변의 주민들과 모든 이들을 아름답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858님 사랑하는 그 청진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눌게요. 646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들 은찬이가 8월 11일 화요일 검정고시를 봅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시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 달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 서로 친밀해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의 검정고시와 또 본인의 또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1: 네네.
0: 네.
1: 요즘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차근차근으로 이렇게 자라가면서 공부해서 또 대학도 가고 꿈을 펼치기도 하지만 참 다행해졌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 요즘은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0: 그렇죠.
1: 이 아이가 은찬이가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 길을 신실하게 잘 가고 또 그런 신실함을 배우는 과정이 돼서 이후에 또 청년 대학 청년 시기에 또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가정이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섬기길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찬이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안에 또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님

0: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꿈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어머님에게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장에서 늘 기도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청취자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서로도 가정 안에서 친밀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 식구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족 식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 이루어져서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더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또 다 바라보고 믿음의 그런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6466님 좋은 꿈을 꾸는 그 은찬이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또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또 온 가족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932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죽도시장에서 일하시는 정진호 셋째 동서가 드디어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진호 동서 김귀하 처형 하나님 말씀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참 동서를 위한 처형을 위한 기도 제목.
0: 네.
1: 참 보기 힘든데 귀한 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저희 교회가 소위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1: 네.
0: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온 성도가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기를 소망하거든요. 근데
1: 네.
0: 또 그게 100% 다 되지가 않더라고요.
1: 네.
0: 목회자 마음이지. 근데 참 이분을 볼 때에 간절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호 이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술을 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앞으로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 행하신 역사들을 간증하는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1: 아멘.
0: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326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간증하는 그런 귀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사랑하면서 또 나눠주며 천국을 이루고 언제 주님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을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꽃 천국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김보석 PD, 기도의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인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폐섬유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폐 이식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열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새소방 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무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 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봉헌의 달 6월에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의 불꽃을

0: 지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영적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저 북녘 땅까지 복음의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교회들과 기독대학들이 대형 대중음악 공연을 앞두고 발생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폭리 사태에 대응해 자체 유휴시설을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무료 개방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최근 부산시로부터 공정숙박 챌린지 참여 요청을 받고 수용로교회와 부정교회, 포도원교회 등 지역교회 8곳과 함께 총 28개 객실을 확보해 전면 무료 개방 원칙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역시 기숙사 10실을 오는 14일까지 관광객들의 숙소로 제공하며 지자체의 공익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상철 부기총 대표회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국내외 청년들이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친절로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과천 시민들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내 이단 신천지 측의 기만적인 건물 용도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재차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시민연대는 신천지 본부 건물이 종교시설로 허가될 경우 공익상 피해가 막대하다며 오는 7월까지 지역사회에 우려가 담긴 용도변경 반대 탄원서를 추가로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변론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 12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과천시는 이번 재판에서 신천지 측이 제3자 명의로 건물을 확보한 뒤 위장 신청을 감행한 기만성을 지적하고 행정 인허가 결여에 따른 법적 무효성과 주민들이 겪을 심각한 교통 혼잡 우려를 전하며 강력한 법리 대응을 마쳤습니다. 학원보그마협의회와 학원보그마인큐베이팅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다음 세대 보그마 사역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맺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독교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 사역자 양성, 그리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관계망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역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의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대학 캠퍼스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계승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원보그마협의회 상임대표 김태구 목사는 이번 협약이 학생 주도 동아리 사역이 대학 선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학원 보그마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론 목사는 초중고교와 대학 캠퍼스를 관통하는 학원 보그마 사역에 견고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목회자 감소로 인해 일본 개신교계의 무목교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일본 현지 교회를 직접 섬기는 동반자 선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 바람과 불꽃교회 유태오 목사는 내년 2월 은퇴를 앞두고 일본 무목교회 사역을 결단했으며 오차노미즈 크리스천 센터 무목 미니스트리즈를 통해 현지 청빙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기독교대학 국제선교센터 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 목회자 1,104명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 비율이 높은 일본 동맹 기독교단의 무목 비율은 4.0%에 그쳐 일본 전체 평균인 14.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역시 미디어 인프라를 가동해 일본 전역 100여 개 무목교회에 방송 안테나를 설치하고 설교 송출을 지원하는 협력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8도, 평양 26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0: 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에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전쟁으로 경기가 피폐해진 2차 대전 때 유럽의 한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경기도 점점 나아져 소녀는 좋은 기회를 얻어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소녀는 부와 명성을 얻은 뒤 돌연 한 단체에 들어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봉사를 다녔는데요.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물을 때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뻔한 저를 도왔던 이 단체에서 저와 같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 돕는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제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화려한 배우의 경력을 뒤로 한 채 유니세프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평생을 봉사한 이 배우의 이름, 세계의 아이콘이었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사랑의 빚은 값없이 받은 만큼 값없이 주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이 없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마음으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상황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사무엘상 2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그 과정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그일 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했을 때 그곳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민족이 침략당할 때 방어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책임을 무시한 채 다윗이 그일 나 있다는 소식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자신의 군사를 보내 그일 나를 에워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자기 중심적인 동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그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부터 알게 됩니다. 사울은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묻고 행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삶의 고난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프랑크 조셉 하이든의 곡은 거의가 기쁨으로 충만한 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 또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지요. 하이든은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곡이 작곡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기쁠 때가 있죠. 처녀가 좋은 신랑 만나서 성취감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학교에

0: 붙어서 성취감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진급이 됐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오늘 골프 시합이 있는데 그거 짜증이 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게 주신다고 믿고 아 내가 오늘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어떤 여자가 계획을 했는데 좋은 데 와서 여행한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히로스 주식회사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그 자격이 되는지 참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고 그 생각했는 대로 성실히 이렇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이름이 한기암.
2: 예.
3: 그러면 우리 방송국의 한기봉 사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2: 아, 제가 육남일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에 위에 형님이 한기봉 장로님입니다.
3: 여기 사장님.
2: 예, 그렇습니다.
3: 근데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동안에 또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2: 형님께서 그 극동방송과 김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집안에서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참 좋지가 않아서 혹시 제가 우리 극동방송 옆에 있는 교우면은 혹시나 형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렇고 또 신앙심이 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 동안 물려주신 그 신앙 희생, 기도 이거에 비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그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평생에 또 이렇게 신앙을 주신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죄송함과 더불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사장님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휴로스.
2: 예.
3: 그 뭐 무슨 회사예요?
2: 아, 그 제가 자동차 쪽에 그 자동차 부품의 제조 물류 그 운송 이렇게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물류기사 쪽의 이름입니다. 그 휴먼 로지스틱.
3: 예.
2: 사람과 로지스틱 물류.
3: 아,
2: 예, 이렇게 제가
3: 휴먼하고 로지스틱하고 합성한 게 예. 휴로스라.
2: 예, 그렇습니다.
3: 거기 그러면 회사가 어디 있어요?
2: 저는 그냥 그 본사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 옆에 전국에 공장이 13개가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조그마지만은 또 13군데 이렇게 산재돼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래, 제가 한기분 사장을 남을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동생이 있는데 왜 방송국에 좀 데리고 와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그다음에 운영위원도 좀 참석시키질 않았냐. 뭐 자기가 가족 얘기를 한 적도 나한테 없고 오직 가족 얘기한 거는 조카 딸 하나가 미국 학교 다니다가 한국 와 있는데 복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기암 사장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죠.
2: 예, 예. 예.
0: 그 일 관련해서 김정은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2: 이루 말할 수가 없죠.
0: 네.
2: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0: 사랑받고 기도받고 평생을 자라와서 이렇게 아쉽고 힘든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지은이가 이렇게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한 번은 저 혼자 해결하고 나가다가 형님 가족 식사 모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기봉 장로님이 아, 우리 김장환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극동방송 오는 옆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제가 할수 없이, 우리 딸내미 문제니까 다른 문제라면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김장환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김장환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김장환 목사님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문제 이렇게 정말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아니, 우리 한 사장님하고
0: 예.
1: 제가 만난 지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내가 봐도 형님보다도 진국인 것 같아.
0: 아니, 절대 아닙니다.
1: 예?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따님 때문에
0: 예.
1: 극동방송 와보니까 괜찮은 회사죠?
0: 아, 정말 느끼고 배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요 예배를 나와서,
1: 직원들이 다 친절하고.
0: 네, 극동방송 직원들이, 저희도 제가 직원이 한 800여 명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 모범적이고 일을 잘했는데, 목요 예배 때 이렇게 보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극동방송 직원들의 어떤 열과 성의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님한테 뭐 귀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여정을 같이 하면서, 아,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또 계시구나. 또한번 느끼고 배우면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 극동방송에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은,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에 저한테 주신 어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 어떤 역할이 있다면은, 아,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1: 자녀는 딸 하나죠?
0: 예.
1: 외동딸이요.
0: 예.
1: 예.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깝더라고.
0: 아이고, 그냥 제가 살면서 아쉽고 힘든 게 별로 몰랐는데요. 모르고 자랐는데,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딸 지은이 같은 딸이 한 둘, 셋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한없이.
1: 그러게요.
0: 예.
1: 예. 그런데 이제 대학의 문제가 해결 못했지,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0: 예,
1: 그건
0: 그렇습니다.
1: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0: 절대적입니다.
1: 같아요. 예.
2: 참.
1: 그래서 사모님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0: 아,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1: 예.
0: 저가 모시고 있던 분이, 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좋은 줄 알고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심 좋고 대학 어디 나왔고 뭐뭐 하면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선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을 많이 봤는데 저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한그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1: 여기서 외동딸이 하나 낳았고,
0: 예.
1: 근데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0: 아유, 제 삶에, 모든 제 삶에,
1: 목표가
0: 예.
1: 부모님.
0: 아, 그럼요. 예.
1: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형제 간에도 우위가 좋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 가족 모임들은 더러 하겠죠?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제사 날도 있고 다 모이겠죠?
0: 추모 예배 드리는 것, 부모님 두 번, 명절 두 번,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족들 전체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합니다. 예. 또그 모든 구심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일평생의 어떤 그

0: 받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1: 아, 제가 먼저 본 다니던 회사가 어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형님들도 저 때문에 제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근데 저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승진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2년째입니다. 지금, 예.
2: 그 따님이 이번에 졸업맞는 현장에 가보셨죠? 엄마는 못 갔죠?
1: 예.
2: 왜?
1: 제 아내가 좀 건강이 좀덜 좋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날, 목사님 그 축사하시고 우리 지은이 이렇게 졸업장 받는 거 사진으로 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계셨으면
2: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런 그,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제가 잘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졸업식 내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0: 또 무엇보다도 그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끔 또 축사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꽃다발도 또 잊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냥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니, 따님을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수심이 많았어.
0: 네.
1: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활짝,
0: 네.
1: 웃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더라고. 아마 본인도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총장님이 많이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이제 그동안에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번에 따님 문제를 보니까, 아, 그 산을 넘으면은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0: 제가 이제까지 전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힘든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신 그 밑바탕, 힘이 저를 이해해 주셨고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결국에는 또 하늘나라 가셨어도 아버지 엄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졸업하게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에 의해서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든 게 기적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아내나 우리 딸내미 지은이나 저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1: 할렐루야.
2: 네, 청취자 사연 와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가 가끔 일상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자녀와의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눌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우리 사장님?
0: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 다 평생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무릎 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위에 크신 은혜를 해주시고 또 집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나갈 적이 오면 엄마가 또 무릎 꿇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찬송가를 평생 해주셨는데 하나는 저한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는 찬송이 하나가 저기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한 4km를 걸어서 하루에 이제 8km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손이 하도 시려워서 아버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밥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소주를 해서 또제 밥상 차려놓고 소죽도 주고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한 5, 600m를 누가 쓸어놓더라고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쓰나 했더니 맨 마지막 날

0: 제가 장갑을 몰래 사서 첫 번째 낀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렇게 그 엄마는 장갑도 안 끼고
1: 맨손으로.
0: 네. 근데 그 저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장갑 끼고 있는데 엄마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7,800m를 스스로 쓰니까 땀에 그냥 굉장히 추운데도 땀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면서 그때 찬송을 엄마가 체구가 작으신데도 찬송을 크게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 주의 보혈은 그거를 하고 가시는데 예. 그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리 밑에다가 그 장갑을 제가 버렸습니다. 엄마 살아 생전에는 내 장갑은 이제 안 낀다. 근데 엄마가 이제 하늘에 소천해시고 지금까지도 장갑을 제가 못 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건 또 엄마가 생각날 때건 그 또 지나가다가 내 주위에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찬송가만 나오면은
1: 울컥하는 거.
0: 예.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1: 그렇지. 와도 예. 나도 이제 우리 사람이 체어 wheelchair 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밀어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하고 나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런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자기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불러요.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적적할 때 찬송가 부르면 힘이 생기지.
0: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도 적어도 찬송가 몇 곡은 외우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잊어버려요. 예, 힘이 그렇습니다. 생기고. 예.
2: 하늘에서 어머님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비전이나 기도 제목은 뭐 저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 희생, 사랑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걸 온전히 다는 못하겠지만은 제 딸한테 아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아 이번에 그 김정은 목사님 미국 일정을 처음 제가 그렇게 강의 제가 해외 출장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강행군에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연세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되고 아 그냥 평범하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기도, 희생, 사랑을 우리 딸한테
1: 전수가 됐으면 좋죠. 네,
0: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극동방송과 김정은 목사님한테 배운 어떤 그 어떤 선교라든가 그런 이런 거를 아 제가 이제 나이 말씀해서 죄송한데 60이 되니까 아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보람인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또한 제 딸한테도 저는 그 제 아내랑 딸내미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거 하나만 약속을 하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지은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영위하고 그거를 조금만 발전시키는 게 제 기도 제목과 비전입니다. 그게 네. 답니다.
1: 야 그렇게 될 거예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사위 들어와서 네, 네. 예,
2: 앞으로도 하나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5: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4: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계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

0: 생명이 흘러야 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도관계 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꽃종산교회 박운숙 사모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수수십반을 하고 있고요. 목포 어린이 극동방송 합창단의 자모회장도 역임 한 적이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목포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회장을 역임하셨고 꽃동산교회 섬기고 계신 박은숙 사모님을 만납니다. 먼저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소개합니다.
1: 네, 새소식반은 가정으로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가정에서 어른 구역예배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1시간 정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어린이 수준에 맞게 게임도 하고 찬양도 가르치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해서 복습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선교자 이야기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초대를 받았을 때 아는 언니 집에 가고 재미있는 거 한다고 하니까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교회로까지 인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믿지 않았을 때는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2: 새소식반을 통해 어린 심령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박은숙 사모님은 어떻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가 되셨을까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목포에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합창단은 주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0: 처음에 보내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거기 안에서 찬양 선교사로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내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은 졸업이나 수료할 때까지 아이들이 안 간단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합창단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면은 놀 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도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동생도 보내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좋은 분들이 계셔서 또 돕는 손길들도 있어서 아이들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1: 이렇게 박은숙 사모님이 목포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보낸 당신의 자녀들이 6명입니다.
0: 네, 저희 아이들이 딸 셋, 아들 셋, 6명입니다. 저희 큰애는 최하원이고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본부에서 간사로 활동 중이고 주변의 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것 같고 둘째 아이는 최도원인데 유치원 교사로 있거든요. 자기 거 아까워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흐뭇한 마음으로 와닿고 셋째 아이는 최주원인데 지금은 총신대 4학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고든 것 같아요. 넷째 아이는 최바울인데 어렸을 때 형들이나 주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인 것 같고 다섯째는 최이삭이에요. 이렇게 안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고1이 됐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여섯째가 최요한이거든요. 사랑해 이 말이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또 누나한테 형아한테 이런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1: 박은숙 사모님은 꽃동산교회 최성균 목사님과 함께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0: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특별히 극동방송은 그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적지만 당연히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선교 사역을 귀히 여기시는 전파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 이것이 지금 이 시간도 이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중한 이름, 전파선교사 한 분 한 분을 기대합니다.

최성균 목사님, 저의 남편 당신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편지를 띄울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내가 당신과 같이 살면서 아 정말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한테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당신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한 번도 그 말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이들 많이 키워서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하도록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정말 목회자로서도 너무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정말 잘하는 그런 남편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당신이 수년 동안 그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작은 교회로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성도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결혼할 때 70, 80까지 잘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0: 보니까 70, 80은 조금 너무 짧은 것 같고 70, 80보다 조금 더 길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1: 아내로부터 이런 고백,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은 참 행복한 분이지요. 사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박은숙 사모님을 이렇게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 모두를 어떻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하게 하셨는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약속받은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조건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처자와 가축을 요단 동편에 두고 용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요단 동편 땅이 당장 필요해서 그렇게 약속했지만 위험천만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은 여호수아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꼭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 것처럼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눈에 모세의 부재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문제가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그 커 보이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게 1절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왕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다름 아닌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입니다.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열두 지파 지도자를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온 회중이 되레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후 그 땅을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정탐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시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탐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데 굳이 정탐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정탐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닙니다. 정탐 후 보고에 문제가 있었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믿었지 못해 정탐을 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더러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서 모세가 보낸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호수아는 과거에 실패했던 정탐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탐꾼을 보내되 과거와는 다르게 보냈습니다. 전에는 12명을 공개적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2명을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전에는 12명에게 가나안 전체를 조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2명에게 여리고성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12명이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고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2명에게 직접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보고 후 백성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하는 것을 새번역은 계획하는 일로 공동번역은 생각하는 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 그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되 정탐을 보내는 경영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행위를 그의 경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들이 기생의 집을 택한 데는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생의 집은 원래 외지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정탐꾼 같은 낯선 사람들이 머물러도 비교적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술과 함께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탐을 하던 중에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문을 통하지 않고도 성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으로 향한 것이 어쩌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라합이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이유입니다. 정탐꾼은 기생집 손님처럼 행사했기에 다른 사람

사람들로부터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래도 왕의 정보망은 촘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요단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동태를 파악하고 철통 같은 경계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달을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에게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어둠을 틈타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오는 길목에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왕이 들어 알고 있었기에 라합의 집에 급히 사람을 보낸 겁니다.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라합을 만나자 말자 다그쳤습니다. 금방이라도 라합을 체포해 갈 기세였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합의 정보 수집 능력은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정탐꾼을 이미 숨겨두었습니다. 4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에게서 뭔가 예사롭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라합이 그냥 평범한 기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기생이기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가짜 정보도 있고 또 진짜 정보도 있고 혹은 진짜와 가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정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의 정보 분별력은 뛰어났습니다. 정탐꾼들과 아직 대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들을 미리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보낸 사람이 도착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시치미를 뗐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먼저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바로 들통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뭐라는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탐꾼인 줄 알고도 집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면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입장에서는 간첩인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죽음입니다. 라합이 왕족도 아니고 뭐 귀족의 딸도 아닙니다. 천한 신분의 기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했는데 살려두겠습니까? 이때 라합의 심장도 쿵쾅쿵쾅했겠지만 그보다 더 긴장한 사람들은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라합의 말 한마디에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라합은 나라에 공을 세우고 그 보상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탐꾼들은 지금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숨어 있다가 바로잡혀갈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숨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핑계는 다 돼도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는 될 수 없고

다행히 라합이 딴 맘을 먹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인정했지만 성문을 닫기 전에 이미 성을 빠져나갔고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충분히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때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잠깐 집안을 수색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급히 따라가라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막 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얼마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그들은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성을 나가자마자 곧 성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문을 급하게 닫았을까요? 혹 정탐꾼들이 성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반대로 정탐꾼들이 성에서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입니다. 왕이 보내서 라합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급히 성 밖으로 나가고 성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올라왔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내 정보력이 이 정도야 하고 자기 정보력 자랑한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 온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속으로 놀랐을 겁니다. 구절을 새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말하였다. 나는 야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했는데 라합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사건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하나는 라합 개인의 신앙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입니다. 라합이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에 생명을 걸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라헬은 정탐꾼들에게 부탁하기를 자기 아버지 집을 선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합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닌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척까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기생으로서 가족에게 무슨 미련이 있을까 싶은데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생각했고요. 형제자매를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친척들까지 생각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족 복음화가 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더 힘을 내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겠다는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증표는 정탐꾼들의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건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전쟁 중에서도 지킵니다. 정탐꾼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탈출시킬 타이밍으로 봤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정탐꾼이 자기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들통이 날 수 있습니다. 성문은 이미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정탐꾼들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탈출시키면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한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라합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종의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보낸 왕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처지입니다. 만약 그랬다간 자기들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준 겁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과 정탐꾼은 이제 한 목숨입니다. 정탐꾼이 무사해야 라합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무사하게 돌아가야 라합도 후위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과 라합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을 달아내린 붉은 줄을 증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달았던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럼 라합의 집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있어요.

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허물이지 성경의 허물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자를 매달아 놓을 것과 자기 집에 가족을 모아 놓으라고 단단히 일렀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놓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죠. 21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바로 했습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증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정탐꾼들이 돌아가고 난 후 며칠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여유 부리지 않았던 겁니다. 구원은 여유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여유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유 부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을 다잡고 구원을 위한 기도줄을 당겨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라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은 라합의 안내를 잘 따랐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 길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라합의 안내를 따르지 않았다면 일을 그르쳤을 수 있습니다. 일이 상당하게 꼬여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제야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며칠이나 정탐했습니까? 첫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들켜서 지붕 위에 숨어 있다가 라합으로부터 민심과 신앙 고백 들은 후에 붉은 줄 타고 도망쳐 산에서 3일간 지내다가 왔습니다. 실제로 정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라합 한 사람을 만나고 온 게 전부였지만 그 한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정탐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2명에서 2명으로 공개해서 은밀하게 전체에서 여리고로 범위를 좁히는 등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되 지혜롭게 경영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생명을 건 사람답게 가볍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며칠의 여유가 있었지만 미루지 않았습니다.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며 그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내 구원을 위한 결단도 여유 부리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띄우는 라디오. 자, 여러분 축구 보셨죠? 오늘 뭐 점심시간 해가지고 후반전 아 재밌게 봤습니다. 출발 좋네요. 사람이 간절하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신나고 기뻐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야, 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제일 컸나 큰 소리 좀 쳤죠. 막 보니까 막 우와, 이 사람도 큰 소리 낼 줄 아는구나. 또 이렇게 이 사람 말이 많았어? 뭐 이렇게 막 경험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간절해지면 또 급해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참 신기해요. 축구 같은 스포츠를 보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평소에 언제 그 시원하고 이렇게 큰 소리 내보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할 때도 그런 간절함과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정말 좋은데 말이죠. 오늘 축구가 역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역전이 있다고 선포하는 찬양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적인 역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곡으로 새겨라 출발해 봅니다.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늘 점심시간 아주 좋았습니다. 조마조마했다가 막 신났다가 막 조용하던 사람도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요. 야구도 그렇고 시청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도파민

인 폭발하길 소망합니다. 3231번님. 그러게요. 그렇게 막 쥐야 이거를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더 간절해야 되나 봐요. 꼭 역전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5479번님. 3231번님 수원에서 0490번님도 화이팅. 찬양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요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죠. 2042번님. 오늘 저의 오프닝의 주제는 사실 축구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기도,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는지 이번 한 주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번 주에 새끼라에 나가 교회를 드디어 갔는데 안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최근에 드디어 교회를 갔다, 인생 역전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오후 3시 때는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국에 이제 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인사 나누고 인터뷰도 잠깐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극동방송 어플을 직접 제가 이제 깔아드렸어요. 다운로드 해드렸습니다. 혹시 옆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다가 다 다운로드 해주세요. 본인 것도 하고 주위 부모님 것도 좀 하고 어르신들 특히 해가지고 딱 터치만 하면 핸드폰으로 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회원 가입까지 하면요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버님 서울대병원으로 항상 방사선 치료하러 가는 중. 우리 아버님 0628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우리 아버님 잘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아버님. 지난주 처음 방학 끝내고 애들 아빠가 갔다고요? 9777번님 어떤 사연입니까? 어떻게 간 거예요? 저하고 통화가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9625번님 모든 일 만사 형통되길. 긴 터널을 지나는 지금 힘내고 싶다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0555번님 힘내십시오. 052번님 짝짝짝짝 어우 그거 짝짝짝짝짝 보내셨네. 자, 대한민국이 좀 축구로 알려져가지고 더 우리 선교사님들 더 힘내고 우리 선교사에게 더 아주 빛의 사자들이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 피아워십 빛의 사자 드리어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영접은 인생 역전. 50년 방학 끝. 577번님. 아, 이것도 어떤 사연입니까? 제 레이더에 없는 분인데 577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문자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 드디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33년 만에 전도 결실을 맺었다고 울산에서 항상 애청하고 있어요. 야, 혹시 어떻게 제 남편이 극동방송 들으셨나요? 아무튼 우리 5109번님 남편 33년의 방학 끝내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 이름하고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기쁜 문자가 와 있어요. 작년 가을에 새끼라 통해서 교회 추천 요청 드렸다가 전화 주셔서 방송까지 나왔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두어 달 전부터 교회 나가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새가족 교육도 받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3618번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해봤습니다. 미리. 자, 박진영님.
1: 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그 친구가 최선경님이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가 작년 6월에 통화가 됐어요.
1: 그렇군요.
0: 딱 1년 됐네요. 딱 1년.
1: 아, 1년이 됐어요. 벌써.
0: 네, 딱 1년 됐습니다. 그때 우리 3자 통화했나요? 박진영님하고 최선경님하고 3자 통화.
1: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지금 옆에 최선경님 있죠?
1: 네.
0: 둘이 뭐 하시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1: 아, 오늘 저기 그냥 같이 점심 먹고 네, 그러고 잠깐 네, 일 땡땡이 치고 놀고 있어요.
0: 고급 영어로 지금 수다 떨기, 그렇죠?
1: 네.
0: 밥
1: 네.
0: 먹고 수다 떨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그 뒤로도 계속 만나셨어요, 최선경님을?
1: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0: 한두 달에 한 번씩
1: 만나고.
0: 그렇구나.
1: 네, 그때마다 얘기 듣고 네. 교회 가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0: 계속 물어보고.
1: 네, 근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다니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0: 드디어.
1: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길래
0: 지금 방송은 안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냥 문자를 딱 주셨네요.
1: 네, 이렇게 또 깊은 소식을 또 알려드려야.
0: 그럼요.
1: 네네.
0: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딱 이런 네네. 소식을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마침 딱 보내셨어요.
1: 아, 그러셨구나.
0: 최선경님 옆에 한번 바꿔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0: 최선경님,
1: 네,
0: 잘하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잘하셨어요. 예?
1: 네,
0: 정말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엄청 지금 뭐 긴장된다면서요.
1: 심장이 배 밖으로 나와서 왔어요. 그때
0: 뭔,
1: 긴장감이 자꾸만.
0: 긴장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0: 퇴근을 하셨네요?
1: 네, 굉장히 긴
0: 어.
1: 또 시간이 흘렀는데,
0: 예.
1: 일단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추천받은 교회를
0: 예.
1: 머리 속으로는 그릴 수 있었는데,
0: 예.
1: 발은 안
0: 아,
1: 옮겨지더라고요.
0: 발이 안 떨어져요.
1: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었고,
0: 예.
1: 이제 저에게 용기 줬던 친구가
0: 예.
1: 한두 번씩 이제 연락을 해오면서,
0: 예.
1: 이제 물어봤죠. 진행을
0: 예.
1: 어떻게 하고 있는지.
0: 어어.
1: 근데 그 찬나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0: 예.
1: 10년 전쯤에 알고 지냈던
0: 예.
1: 동네에서 잠깐 뵈었던 언니가
0: 예.
1: 연락이 된 거예요.
0: 어.
1: 근데 이제 그 언니분께서
0: 네.
1: 이제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그 교회에
0: 네.
1: 섬기고 있었어요.
0: 마침.
1: 네. 그래서
0: 야.
1: 이제 그 언니를 10년 넘게 뭐 이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0: 예.
1: 우연찮은 기회로 또 만나게 되고,
0: 예.
1: 또그 언니가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성경을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또 드렸대요.
0: 오.
1: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느님께서
0: 예.
1: 숙제를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0: 예.
1: 언니를 보내주진 않았나
0: 예.
1: 싶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0: 네.
1: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또 저희 구역장님도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0: 예.
1: 이번 주가 마지막 5주차 새가족
0: 이야,
1: 교육을
0: 박수,
1: 마치고요.
0: 박수. 새가족
1: 네,
0: 마지막 교육. 이제 수련회요, 이번
1: 다음
0: 주
1: 주에
0: 수련.
1: 이제,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와, 최선경님.
1: 네.
0: 심장이 배 밖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1: 지금 벌써
0: 말씀을
1: 말해요.
0: 너무 잘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볼땐 그건
1: 아무튼, 네.
0: 아닌 것 같더라고. 예, 아무튼. 와, 고민을 그래도 그 10개월은 했는데, 10개월 하다가 발이 안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그 언니를 만나게 해주셨고, 중간중간에 박진영님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또 물어보면은 살짝 또 찔리잖아요, 또.
1: 네,
0: 그쵸?
1: 맞아요.
0: 실컷 3자 통화하고, 교회 간다고 막 했는데.
1: 네, 맞아요. 대국민 사기라고
0: 아,
1: 말씀하시는데
0: 그러니까. 아,
1: 약속을
0: 전
1: 지킬
0: 국민이
1: 수
0: 다 듣고
1: 있고.
0: 있는 다 교회 간다고 했는데.
1: 네,
0: 그쵸?
1: 맞습니다. 네.
0: 저희 작전이 먹혀 들어갔네요. 예.
1: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0: 아,
1: 행복하게 교회
0: 그니까.
1: 잘 섬기고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하네요. 지금 남양주에 계시잖아요.
1: 네.
0: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저 평내교회요.
0: 평내교회?
1: 네.
0: 평내교회.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가요?
1: 네.
0: 아, 그래요.
1: 남양주 평내동에
0: 평내동에
1: 있는
0: 있는
1: 평내교회,
0: 평내교회. 그 언니한테도 고맙네요. 우리 박진영님은 당연히 고맙고. 응? 그쵸?
1: 네.
0: 하나님께서 딱 우리 최성경님을 위해서 딱딱딱딱 퍼즐을 맞춰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낯설음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최선경님이 그때 20년 방학이었어요. 맞죠?
1: 네, 맞아요.
0: 와, 상당히 오래된 방학이었는데.
1: 네.
0: 그래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5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요즘 예배가?
1: 갑자기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0: 예.
1: 찬양 하나에 꽂혀서 밤새 들을 때도 있고요.
0: 오.
1: 그냥 예전 청년 때막그 드렸던 기쁨이 다시 오는 것 같아서 좀 설레요.
0: 와. 청년 때, 20년 전이 청년 때였어요?
1: 네.
0: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데, 와, 그렇구나. 청년 때가 20년 전. 아무튼 우리 최성경님 너무나 축하드리고,
1: 네,
0: 아까
1: 감사합니다.
0: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 네.
0: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 한번 저랑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1: 네.
0: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20년 만에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20년 만에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입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최선경님. 지금도 막
1: 네,
0: 눈물 나오려고
1: 감사합니다.
0: 하죠?
1: 네.
0: 그니까,
1: 전화
0: 감사해서.
1: 끊고 진영이랑 올것 같아요.
0: 전화 끊고 두 분이 많이 우세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진영이한테, 진영아
1: 네.
0: 하면서 우리 감사, 사랑 메시지 한번 날려보실래요? 옆에. 친구
1: 아.
0: 진영이한테.
1: 진영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의 가족을 위해 나도 많이 기도할게. 사랑하고 고마워.
0: 그러니까 아유 둘이 지금 웃다가 울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최선경님, 그리고
1: 네?
0: 그 교회 언니 있잖아요. 그
1: 네.
0: 교회 언니는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되게 애청자신데
0: 그
1: 아마
0: 언니 이름
1: 지금
0: 불러가면서
1: 일하고
0: 언니한테 지금
1: 있어가지고.
0: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한테도.
1: 아, 나연 언니, 뭐 지금 방송을 바로 들을 순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듣게 되면 언니 나 방송 또 탔어. 교회 가서 얘기 나눠줄게. 그리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언니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또 교회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워.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 나연 언니, 이따가 나연 언니 주소도 좀꼭 알려주세요. 제가 나연 언니도
1: 네.
0: 선물 좀 드릴 테니까. 우리 박진영님, 최선경님 두분 선물 받으셨죠? 지난번에. 우리
1: 네.
0: 최선경님에게는 또 꽃바구니 선물이 갈 거예요.
1: 정말요?
0: 축 계약, 방학
1: 감사합니다.
0: 끝낸 축 계약, 꽃바구니 선물 갈 테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새가족 교육도 잘 마치시고, 앞으로 좋은 소식, 그렇게 계속 감사의 소식 들려주십시오. 알겠죠?
1: 네,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최선경님이 아까 막 찬양이 좋아서 밤새 막 듣고 이랬던 찬양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그 찬양 들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이에요?
1: 갑자기 생각이
0: 갑자기 부르면 생각이
1: 원하고
0: 안 나죠?
1: 바라고 기도합니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네.
0: 아, 왜그 찬양이 그렇게 계속 좋고 계속 듣게 되고 그랬어요?
1: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0: 그래요.
1: 네.
0: 아,
1: 아, 그리고
0: 하나님께서.
1: 새가족 그 예배 때
0: 예.
1: 함께 부르던 노래예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그래요. 하나님이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뭐 이런 고백 말씀이신 거죠?
1: 네, 맞아요.
0: 그래요. 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진영님 옆에 계시죠?
1: 네.
0: 박진영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성경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계속 만나 주셔서, 우리 박진영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최성경님 계속 좋은 소식 들려 주십시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두분 우정 변치 말고
1: 건강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0: 네.
1: 건강하세요.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0776번님, 이 시간에 듣는 건 처음이네요. 출첵한다고 이렇게 어플 메시지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 아까 그리고 울다가 그러게요. 4605번님.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예,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죠? 한번 문자 한번 주실래요, 저한테?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문자는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한번 보내시되,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10년 쉬고 있다. 그러면 10년 방학. 이렇게. 나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 아니면 뭐 1년 방학, 2년 방학, 지금 주세요. 지금.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그 어플 메시지로 주셔도 좋습니다. 아, 교회 내가 코로나 방학이에요. 5년 방학, 뭐 이런 식으로. 10년 방학, 지금,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문자 왔습니다. 전화를 제가 생방송 중에 바로 한번 해볼게요. 7445번님. 7445번님. 제가 직접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라고 합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딱
1: 네.
0: 전화 연결이 됐어요.
1: 네, 지금
0: 깜짝 놀랐죠?
1: 놀랐어요. 네.
0: 5년 쉬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다라는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와, 어느 지역에 계세요, 지금요?
1: 지금 서울요.
0: 서울 어디요?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에서.
1: 네.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혹시?
1: 네, 맞아요.
0: 정차 혹시 가능합니까?
1: 근데 정차가 조금 더 가야지 정차 가능할 것
0: 그러면
1: 같아요.
0: 제가 이따가 5분 뒤에 전화 드릴게요. 꼭 그때
1: 네,
0: 기다리십시오. 정차하고
1: 네.
0: 기다리세요. 네.
1: 네.
0: 자, 우리 7445번님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겠고요. 다른 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분. 안전하게 우리가 통화를 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자, 이번에 0525번님.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네.
0: 운전 중이십니까? 아니면 정차했나요?
1: 운전 중이에요. 이 신호만 하나 받으면 쓸수 있는데.
0: 신호만 하나만 받으면
1: 네.
0: 바로 설수 있어요?
1: 네.
0: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1: 신호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0: 아, 괜찮아요. 천천히. 예.
1: 아, 네.
0: 지금 30년 방학인데 지금 30년도 기다렸는데 그거 3분 못 기다리겠습니까? 제 다른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세요.
1: 네,
0: 안전하게.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끊지 말고, 끊지 말고요. 자, 끊지
1: 네.
0: 말고. 자, 전 사연 읽고 있을게요. 자, 새끼라,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출석했다고 우리 7358번님 열심히 출석하겠다고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새끼라 진행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 우리 방학생들 많이 좀 듣게 해주시고요. 옆에 있다가 쿡쿡 찔러가지고 문자도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극동방송을 50년간 은혜롭게 늘 애청하고 계신다고 우리 4630번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새끼라를 들으면서 깨어나려 노력하며 신앙을 충전하고 계시는 5577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손잡고 가세요. 반드시 회복, 치유,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까 이제 제가 통화할 때 응원의 메시지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제가 방학이라는 문자를 지금 더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우리 0525번님이 이제 정차를 하면 0525번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정차하기로 했던 7445번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방학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신 분들 시간 되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 안 되면 제가 방송 후에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1: 정차했습니다.
0: 드디어 정차. 우리
1: 네.
0: 0525번님 어느
1: 네.
0: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으세요?
1: 네, 대전이요.
0: 대전.
1: 네.
0: 방학이 아주 길어요. 30년.
1: 네, 엄청 길죠.
0: 근데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아, 극동방송은 늘 듣고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계기로?
1: 아,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0: 네.
1: 라디오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0: 예.
1: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0: 예.
1: 그냥 편안하게 이제 듣는 찬양, 그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0: 예.
1: 네, 늘 듣고 있습니다.
0: 우연히 그냥 채널이 맞춰졌군요.
1: 아니, 그건 아니고요.
0: 예.
1: 극동방송 얘기는 교회 다닐 때부터 예전부터 많이 듣기는 했어요.
0: 알았군요.
1: 다른 분들한테도, 예.
0: 그랬군요. 그래서 93.3
1: 네, 늘
0: 대전극동방송
1: 맞춰져
0: 늘
1: 있어요.
0: 맞춰져 있고
1: 네.
0: 30년 방학이면은 극동방송도 오래 들으셨고 찔림이
1: 네.
0: 계속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늘 많이 찔리고 있습니다.
0: 오늘 이 새끼라 방송도 좀 들으셨어요?
1: 네, 계속 듣고 있는 중에
0: 네.
1: 문자를 남겨본 거거든요.
0: 문자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죠?
1: 아, 예, 맞아요. 처음이에요.
0: 오늘 진짜 용기 내셨네요.
1: 네, 방학이라는 말에 찔려서. 10년에, 아, 나 30년인데.
0: 그러니까 코로나 방학 뭐 5년쯤이야 뭐.
1: 예.
0: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0525번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용기 내셨고 문자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게 해주신 거예요. 보면 이제 내 마음을 내 자체가 못 열더라고요, 보니까. 내 발이 안 떨어지고.

0: 그리고 그쵸?
1: 예.
0: 근데 오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문자부터가 시작. 응?
1: 근데
0: 30년
1: 사실
0: 동안,
1: 요즘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다니려고 하다 보니 어디를 가야
0: 어디를
1: 할지도
0: 가야
1: 사실
0: 될지.
1: 모르겠고, 사실 고민 중에
0: 그거는
1: 있거든요.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우리 0525번님 사시는 곳 근처에 건강한 교회, 저희가 여러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1: 감사합니다.
0: 일단은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1: 아니요, 없네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0: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 없어가지고.
0: 왜 정차 있는데 왜 정신이 없으실까? 전화 연결돼서 드디어 내가 전화 연결됐구나 하면서. 자,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루파레에서 주얼리 쿠폰,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1: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유산균. 혹시 지금 방학생이 가정에서 혼자예요? 혼자?
1: 아니요, 모두 방학입니다.
0: 모두 방학. 모두 30년 방학?
1: 연도수는 다 각각 제각각인데 제가 제일 오래 방학 중인 것
0: 제일 오래입니까? 0525번님이? 남편도 방학이에요?
1: 네, 거기도
0: 자녀도 방학?
1: 방학이에요.
0: 자, 이제 그래도 방학이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 30년이든 10년이든. 우리 남편은 뭘 좋아할까? 남편은? 남편에게 무슨, 우리 비타민, 레모나. 남편에게도 좀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있었던 일
1: 감사합니다.
0: 남편한테 꼭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1: 고맙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에 계시는 0525번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놓지 않고 계세요.
1: 저도 놓지 못하고는 있는데 차마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선물을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예요. 그럼 그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용기 내셔서 꼭 가보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알겠습니다.
0: 30년 방학. 이번 주에 한번 끝내보자고요.
1: 계약하겠습니다.
0: 그니까요. 계약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 따라서 저랑 결단하면서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0: 고백합니다.
1: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0525번님,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구글 링크 받으면 거기다가 꼭 주소 적어주시고 교회 소개도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교회
1: 알겠습니다.
0: 갔다라는 그 문자 제가 꼭꼭 기다릴게요. 알겠죠?
1: 알겠습니다.
0: 대전에 0525번. 눈 빠지게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0525번님 30년 방학 끝내기 직전입니다. 끝내기 직전이에요. 아, 아까 그분 좀 전에 아까 정차하기로 한 분이 정차가 좀 힘들다고. 고속도로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분 제가 연락해 볼게요. 다른 방학생.

0: 4445 일반 전화로 갑니다. 4445.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신가요?
1: 어메.
0: 예?
1: 예.
0: 어, 혹시 정차 되세요? 잠깐 옆에 정차.
1: 예, 여기 예, 조개 앞에 가서 할 수는 있어요.
0: 조개 앞에.
1: 연결이 됐지?
0: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1: 어떻게 천천히. 연결이 됐을까?
0: 천천히 그 정차해 예. 주세요. 저 사연 읽고 그럴게요. 있을 테니까.
1: 네,
0: 다 되면 얘기하시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1: 네, 알았습니다.
0: 네. 아, 끊으면 안 돼요. 끊을 것 같아. 예. 네. 천천히
1: 안 끊을 거예요.
0: 정차. 자, 네. 우리 8589번 님도 방학이라고 보냈고 아, 8860번 님 아들 요청하셨고 27년 방학했다가 3년 전에 계약. 방송은 이번 달부터 우연히 듣게 됐다. 우리 7777번 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 셋째 아들 며느리 11년 방학 7358번님 기도하고 계시네요. 아, 우리 7155번님도 친동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가족전도 요청자가 많습니다. 이 방송 진짜 은혜와 사랑이 넘쳐요. 전도방송 최고. 8151번님도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회사 동료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하면서 매일 극동방송을 듣다가 마음이 열려서 이번 주에 교회 가보겠다고 해서 눈물 나네요. 역시 극동방송으로 복음 전해지고 있어. 어, 앱 깔고 앱 깔아줬다고. 이런 역사도 있네요. 6089번님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매일 극동방송 듣다가 마음이 열렸다. 와, 우리 6089번님 그 회사 동료 주소하고 성함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앞에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혹시 아직도
1: 예,
0: 정차
1: 거의 다 왔어요.
0: 거의 다 왔어요?
1: 거의 다 왔어요.
0: 예, 예. 자, 이분을 제가 또 놓칠 예. 수 없는 게 20년 방학이라고 문자가 오신 분이셔서 아까
1: 네,
0: 30년보다는 살짝 후배기나 됐어요?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어, 지금 영흥도 가고 있어요, 친구한테.
0: 여 어디요?
1: 영흥도.
0: 영흥도.
1: 예.
0: 영흥도가 어디 쪽이죠? 인천
1: 인천이죠,
0: 인천 쪽이죠? 네, 원래 네, 사시는 네, 곳은 네, 어디신데요?
1: 어, 남동구 만수동.
0: 만수동.
1: 네.
0: 그렇군요. 20년 방학 꽤 길어요, 지금요.
1: 20년도 더 됐어요.
0: 더 됐어요, 사실. 이 방송 혹시 우연히 네. 들으셨어요? 누구 소개로 들으셨어요?
1: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찬양만 제가 항상 유튜브로 들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우연히 들었으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1: 아니, 남동생한테.
0: 그러니까 소개받아가지고 네. 들었어요?
1: 예. 네,
0: 남동생은 교회 잘 다니고 극동방송 애청자군요?
1: 그렇죠.
0: 가족들은
1: 다 교회 다니고.
0: 아.
1: 저만 방학 중이에요.
0: 얼마나 들었어요, 이 방송?
1: 들은 지는 작년부터 듣고
0: 작년부터? 이 시간 네. 3시도 계속 새끼라 듣고?
1: 네.
0: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면서 좀 찔리셨겠는데? 응?
1: 그렇죠, 찔렸죠.
0: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인을 주시네요. 네?
1: 예.
0: 4445번님.
1: 네.
0: 아까 제가 선물 부른 거 들으셨죠?
1: 어, 들었어요, 듣기는.
0: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요?
0: 네.
1: 저도 유산균 주세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산균 드릴게요.
1: 네.
0: 우리 하나님께서
1: 감사드려요.
0: 우리 4445번님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2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
1: 그렇게 듣고 있어요.
0: 결단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저 따라서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네.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저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한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잘하셨어요. 우리 4445번님 찔렸다고 네. 했잖아요.
0: 네.
1: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못 갔죠?
0: 네. 매일 찔렸어요.
1: 매일 찔렸어요.
0: 네. 들을 때마다 찔렸어요.
1: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문자 보낸 거 오늘 처음 문자 보냈는데
0: 네.
1: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거든요. 오늘.
0: 아,
1: 이제 마음이 열리기 같아요. 시작했어요.
0: 네.
1: 이번 주부터 한번 꼭 가보세요.
0: 알았습니다.
1: 가실 교회 있습니까? 아니면 소개시켜드릴까요?
0: 소개시켜주세요.
1: 알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445번님 제가 교회 잘 네. 다니고 있다라는 그 정말 기쁜 메시지를 제가 꼭 기다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 정차해주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감사드립니다.
1: 예.
0: 네, 아멘.
1: 예.
2: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1: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천에 계시는 분은 좀 빠르게 끝냈는데 우리 4445번님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4: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5: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폐섬유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폐이식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열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새소왕 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남교회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오전 11시에 이정림 사무초청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부서져야 하리, 언제나 내 모습 등 다양한 대표곡을 소유하고 있는 이정림 사무 초청 찬양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272-0124 포항 남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보다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현철 작곡의 성가곡 날 사랑하심,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장한나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서울예술의 전당의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또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이죠. 장한나의 첼로 연주, 크리스토퍼 월렌그린이 지휘하는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장한나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6월 밴 노래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12개의 성격 소품, 캐릭터 피스를 피아노 모음곡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12곡은

1년 12달을 묘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6월은 여섯 번째 작품으로 뱃노래라는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러시아에서는 6월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운 그런 날씨가 지나가고 조금 따뜻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6월에는 이렇게 호수에 나가서 배를 타면서 뱃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6월에 뱃노래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모든 장면들을 형상화하는 캐릭터 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4개의 6월 뱃노래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이죠. 임종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4개 6월 뱃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의 서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운명의 힘은 베르디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품 중에 하나이죠.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중기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귀족 아가씨 레오노라와 젊은 귀족 알바로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지만 가문 간의 어떤 갈등으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둘은 도망치기로 결심을 한 그 순간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고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면서 자신에게는 어떠한 나쁜 의도도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총을 던질 때 그 총이 격발돼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둘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페라의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이 오페라 서곡은 어쩌면 오페라보다도 더 많이 연주될 정도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인데요. 두 주인공을 상징하는 유도동기, 라이트 모티브가 이 서곡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더 좀 극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르디의 운명의 힘의 서곡, 오늘 이 작품을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에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새벽부터 우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의 핸드폰에 프로필 사진인 프사라 그러지요. 그 카카오톡의 프사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 바뀝니까? 한 번씩 제가 이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카카오톡의 이 프로필이 바뀌는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나 그리고 또 멋진 풍경을 찍어서 올리는 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풍요와 화려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대에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핸드폰의 화면을 끌고 현실로 삶으로 돌아와 보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행복이 프사의 여러분을 나타내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프사의 사진이 늘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외롭고 더 어둡고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답답해하고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반하여서 이렇게 한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밤에도 이렇게 밝은 곳은 없습니다. 치안이 이렇게 좋다니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하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국에 대하여 한국에 빠져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 전 기사를 봤더니 서울의 한 비좁고 어두운 다세대 주택의 한 청년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밀린 월세 고지서, 텅 빈 냉장고만이 그 방에 남아있고 그리고서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어디든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다라고 글을 쓰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사회 완전 단절된 채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사는 듯한데 점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고향에 내려가지도 못한 채 고립되어 있는 삶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남들이 보는 나는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내 내면의 모습은 너무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잠들지 않는 도시라면 어떤 도시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연 많은 도시 중에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야경 한번 볼까요? 밤이 되었지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수만 개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을 내고 거대한 호텔의 분수소가 펼쳐지고 카지노에서는 잭팟이 터져 한화하는 끊이지 않는 한화송의 소리. 사람들은 마치 이곳이 지상의 낙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곳에서 와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슬픈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호텔 지하 6m 아래에 충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300km에서 500km에 달하는 긴 수로의 터널, 그 화려한 도시 밑에 이와 같은 수로의 터널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 화려한 중심과 바로 밑에 폭우로부터 사막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하 배수 터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터널 피플이라고, 이곳에서도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는가 봤더니 똑같은 도시 안에 위에 사는 사람과 밑에 사는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는데, 그러면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수천만원, 수억 원짜리 도박판이 벌어지고 축제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밑 지하 터널에 독거미와 치들이 들끓는 암흑 속에 당장 먹을 빵이 없고 한 조각이 없어 굶주리는 절망의 장래 행렬이 이곳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 너무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참 성공했구나,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에게도 그 마음의 터널에는 어둠과 절망과 낙담이 있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진 아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화려한 세상이 보여주는 이 민낯,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도시 이름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도시를 만들 때는 이곳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 살기를 원했고, 이 아름다운 곳에 모두가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인성에, 즐거워할 그 도시성에 한 여인의 피 맺힌 울음소리와 그리고서 죽음의 행렬을 뒤따르면서 이와 같이 통곡과 슬픔의 소리, 그리고 죽은 청년의 시신을 메고 이와 같이 달려가는 행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움을 꿈꾸고 모두가 즐거움을 꿈꾸지만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퍼사의 사진처럼 우리는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까? 모두가 저마다 특별함을 나타내고 싶어서 제가 지방의 도시를 가봤더니 직할시도 아니고 특할시도 아니고 행정복지 특할시, 그렇게 이름을 붙인들 정말로 그 안에 복은 복지가 있고 행복하고 특별한 도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아름답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늘 듣게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어두움과 공고가 멈추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인성 성문 앞에 절망의 행렬이고 죽음의 행렬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역시 모두가 다 인생을 보면 무거운 간을 들고서 그 행렬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무한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 이 생망이라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미래를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채 희망마저 놓아버리며 절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따뜻해야 할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단절되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속으로 상처와 불안이라는 굳은 시신을 메고 모두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묵묵히 자기의 간을 메고서 그렇게 죽음의 행렬로 아름다운 그곳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점점점 그렇게 죽음의 행렬에 묶여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듯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절망의

그런 말 멈출 수가 없는 듯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 이와 같이 땀을 흘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절망의 칸을 메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눈물과 체념의 행렬 한복판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 14절에 봤더니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자들이 서는지라.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은 시신이나 간에 손을 대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부정의 상징인 간에 손을 대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꺼이 주님은 당신의 손을 더럽히시다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죽음의 행렬 앞에 서서 죽은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 위에 손을 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간 안에 숨기고 싶은 상처와 부끄러운 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간 속에 주님은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꼭꼭 숨겨둔 그 간 위에 주님은 거룩한 손을 얹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죽음의 행진은 비로소 멈춰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개입은 무리한 침범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절절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의 첫 번째 시는 내 인생의 행렬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집스러운 행진을 멈추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이와 같이 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산을 가로막으실 때 왜 방해하느냐 항의하는 대신 주님 저를 멈춰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가 주의를 지키며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절망의 행렬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도 이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듯하지만 실제적인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멈춰 세우신 그곳에 이제 곧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와 같이 주님의 그 공동체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주님은 외쳤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리라. 일어나라. 당시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청년은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심장이 있지만 뛰지 않는 심장으로 심장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신 아닙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태,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멀쩡히 살아 숨쉬고 돌아다니는데 영적으로 간속의 청년처럼 싸늘하게 죽어 있는 영적인 시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이 도시 안에 있지만 죽은 시신처럼 떠돌아다니는 무기력한 영혼들이 그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위로나 설득도 훈계가 이 죽은 영혼들의 길을 이와 같이 영혼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이와 같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죽음과 같은 곳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저였습니다. 혈기왕성했지만 늘 언제나 내 안에는 분노와 열등감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와 같이 좋은 말을 하면 비판하기부터 먼저였습니다. 내 마음엔 날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어쩌면 내 마음에는 이와 같이 죽은 시신처럼 남의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봤을 때는 늘 언제나 내 중심으로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어느 날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이와 같이 듣지 못하는 영혼이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본문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자 뭉쳤던 심장이 요동쳤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자 말자 싸늘했던 핏줄이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청년이 눈을 뜨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아 입을 가졌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입이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체념의 은어가 찬송의 은어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끝났다, 이 생망이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은어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서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영적으로 죽어 예배 자리에 송양처럼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살아난 이후 예수님은 그 청년을 데려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와 같이 자신의 미래이자 생존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청년을 단지 살려놓은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무너졌던 일상을 복원시키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빼앗겼던 삶의 소망을 고스란히 다시금 그에게 돌려주었던 사건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죄와 절망의 속에 처참하게 깨지고 흩어졌던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간속에 싸늘하게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동이 있습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외칩니다. 낙심의 간에서 일어나라, 우울의 간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간에서 일어나라, 무기력의 침상에서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입술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찬송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말하는 것을 본 나인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봤더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근능 앞에 압도당하는 거룩한 경외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 인생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래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자 창조주를 향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온성이 가득하게 되었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한 삶을 이들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려워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미래가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사람들에게 뒤칠까 두려운 것은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된 이들의 입에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지요. 그저 랍비 중 한 사람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이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봐라. 상담을 받아봐라. 좋은 약을 먹어봐라. 복지 정책을 늘려야 한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 불안과 고독과 초조와 어둠의 굳어짐에 인생의 본래의 모습을 이와 같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절망을 끝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인생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장래에 누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아, 나 인생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떻게 불쌍한 가부에게 이런 비극을 주셨을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이들이 찬송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면서 하나님이 돌보셨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인생의 이름에 걸맞는 나 인생은 아름다운 곳이고 이와 같이 즐거운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아름다운 곳에 즐겁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이와 같이 사업을 확장해도 즐거운 곳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죽음의 행렬이 끝이 나고 절망의 행렬이 끝이 나고 다시금 주님이 만나는 인생마다 죽었던 것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손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이와 같이 돌보심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이와 같이 우리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중에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속였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으로는 이와 같이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각오할 때

0: 때에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야말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에, 아름답고 여러분이 있기에 즐거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음녀의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 끝은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말과 행동이 세속으로 향할 때 우리는 이미 유혹의 문턱에 서 있으며 유혹은 겉보기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무너졌듯 죄는 언제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될 때 시작됩니다. 돈과 쾌락,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현대의 음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만들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잠언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랑이 식으면 유혹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패이며 그 친밀함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첫 곡 거룩거룩거룩 하우 프라이데이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러브가 노래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온다든지 또 미워질 때가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거나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공고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페뿐이 노래하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국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양과 나의 영원하신 기억,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혹은 지혜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 비로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갖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 평화 혹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 샬롬이죠. 그런데 화평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사가 다 형통한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참 편하다, 평안하다, 그러니 당신은 복이 있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툼이 있는 것이죠. 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화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는 크고 작은 긴장과 다툼이 있고, 또 심지어는 더 크게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혹은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여러 나라들이 이런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죠. 물가가 오르고 기름 가격이 올라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도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하여 싸우는 일의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죠.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로부터 의견이 충돌하거나 심지어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관계들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 이런 관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처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라는 것은 소위 나라들 간에 이제 전쟁을 거치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전쟁을 거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평화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자 해야 합니다. 다툼이나 갈등을 없애고 분쟁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전쟁이 그친다 하여, 나라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여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지금 그런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강력한 힘이 있으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죠.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아예 눌러버리면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니 평화가 아닌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 개인의 관계에도 이런 식으로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통치하면, 강력하게 누르면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강한 힘이 어떤 나라나 누구에게는 있어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하고, 심지어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평화로우려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는 힘과 권력과 그리고 재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삶의 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와 힘이 있어야 내가 평화롭지, 평안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평화로운 것, 힘과 권력 그리고 돈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는 돈과 안정을 가지고 누리고 나눌 때에나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 권력 그리고 힘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하니까요. 게다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평안이지, 그게 평화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 아니, 그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우리가 중요한 자리,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만 듣고 내 생각대로만 되기를 바라면, 그게 바로 평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더욱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가지게 되는 평화입니다. 결국 힘 있는 자, 나만, 우리만 평화로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강한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힘 아래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면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특별한 마찰 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것저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삶이죠. 예를 들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에 부역하며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니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한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힘이 주는 평화이죠.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그 평화 안에 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런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옳지 않은 것에 항거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힘으로라도 대항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악하면 우리도 악으로 대항하여 상대가 손을 들면 나도 손을 들고 상대가 칼을 들면 나도 칼을 들어서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한다, 억눌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힘이 주는 평화와 무슨 차이가 있죠? 상대가 힘이 주는 평화로 자신들이 평화롭게 여기는 것을 내가 싫으니 나도 똑같이 칼을 들어 그들을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 억눌리는 사람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힘으로라도 강하게 눌러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로마의 권력자들이죠. 식민 지배를 받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힘 있는 내가 평화로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할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화가 아니었죠. 로마 사람들에게나 평화로운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전부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런 힘이나 시스템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에 동조했던 사람들, 세리와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아래에서 누릴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 그런 힘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들, 열심당원들이죠. 결국 힘이 평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로마를 물리치면, 유대의 힘이 강해지면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힘이 대결하는 장소이죠. 올라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상대를 눌러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내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잘 살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도 그런 것일까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일까요?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것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화는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권력과 돈 같은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 주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평화는 돈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이루신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참된 평화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힘과 힘으로 대결하는 세상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라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상이 하듯이 세상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면 우리도 힘을 모아야 하고 세력을 규합하여 그런 힘을 만들고 세워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좀 이해를 해주시오. 상대가 나쁘니 나도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사역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자기 목숨을 드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원수였던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사역, 이것이 참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곧장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선으로 대합니까? 선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대 치면 나도 한대 쳐야 합니다. 나를 발길질하면 나도 발길질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곧장 우리들이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고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보이셔서 참된 평화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본 사람,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힘과 권력, 돈에 의존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할수 있으니 내 인생이 즐겁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이런 우리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삶이 참으로 평안한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내어 맡길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 삶인가를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단하고 힘이 들지 않으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미 편안하고 이미 즐거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 참된 평안이, 참된 화평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내 원하는 대로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굴복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잘 싸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성품이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말다툼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고 아내와 남편 간에 말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자녀들이 아니면 뭐 아내가 남편이 이제 좀 그만합시다. 좀 평화롭게 삽시다. 각자가 주장하는 것좀한 발씩 뒤로 물러서서 서로 양보하세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해야 하고, 그리고 할수 있다면 한발 물러서서 상대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하자면 그런 성품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 상대가 나를 불의하게 대하고 나쁜 말을 하고 악하게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참된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라. 상대가 말하는 것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와 레벨이 비슷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당신 이해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당신에게 나쁜 말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울 선생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4절도 볼까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도 우리가 가진 본래의 성향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품이나 성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의미가 있죠? 원래 태어난 대로 살 건데.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교회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본받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라.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주리는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도록 주님은 그들을 불러 세우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의 평안과 평화, 세상이 주는 힘과 권력, 돈을 통하여 누리고자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평안을 사모하여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왜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실망하거나 오해하는 사람 혹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데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권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가 나를 대하는 것보다 그대로 갚아주고, 아니 그것보다 두 배, 세 배, 열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가서 듣고 화해를 요청한다 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는데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야 합니까? 상대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은 있으나 내가 굳이 먼저 그걸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힘으로 아주 강하게 눌러서 복종하게 하면, 그러면 내 앞에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강하게 대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평화가 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로 자라가게 됩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눈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아주 엄하고 강한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화롭고 좋은 자녀들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자녀가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갑니까? 결국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나 독립하거나 혹은 자기의 생각이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제로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생긴다? 생기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면

0: 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부모가 부모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억압하고 끌고 와서 무언가 하라고 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내가 먼저 참고 인내하여 화평하게 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주님이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으니 그 모습을 보고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삶을 보여주라.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 주님처럼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도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가, 참된 화평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으로 불러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자기 힘을 과시하려 하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다. 그러니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 나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이끌려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온 세상을 우리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참으로 복을 받은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봄이 되면 꽃은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는 익어갑니다. 개미 한 마리를 봐도 질서가 있고 우주에도 일정한 법칙과 공식이 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고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이미 우리 곁에 펼쳐놓으신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꽃 한 송이와 나무 한 그루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가득한 저녁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들 행복하고 또 빠른 금요일 보내셨을까요? 이 저녁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좀 평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앞두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은 찬양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저녁 6시 금요일에는요. 홍서영의 찬양 공방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웨이홈의 하나님의 세계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신청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찬양 완료 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찬양에 은혜 받은 찬양 공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 금요일에 그 모든 찬양을 풉니다. 우리 2667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신청곡은 참 아름다워라 입니다. 밭에서 보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이 댓글을 제가 보고 오늘의 오프닝과 또 곡을 함께 선곡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찬환 올리실 때 평일에도 계속해서 찬양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이 찬양 듣고 싶습니다. 퇴근길에 꼭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위대한 주님,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찬양들 그리고 말씀 계속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기대하면서요. 다음 두 번째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신청 찬양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심영진 씨의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적혀졌는데요. 우리 꽃하면 생각나는 찬양,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 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다음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일본 찬송으로 유명하죠. 투 미니스트리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0: 히즈플랜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꽃이야 찬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자연물이 들어간 그런 찬양들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1: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말씀처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아멘. 찬양으로 여러분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실까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약속드린 분들이 계세요. 오늘 찬양 완료라고 올려주시면서 신청 찬양 또는 은혜 받은 찬양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에서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딱 저희가 오늘 자연물을 주제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2667번님께서요. 찬송가 고요한 바다로를 신청합니다. 바다 나갈 때면 당연히 부르고 내륙에 있을 때도 부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넓은 바다로 마음껏 나아가는 기분이 들고 성령의 은혜가 바다처럼 넓게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가사로 곡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옴을 체험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희의 오늘 찬양 주제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다를 이렇게 또 묵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무엔의 목소리예요. 고요한 바다로.

아멘. 고요한 바다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임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 찬양도 신청 찬양입니다. 우리 5297번님께서요. 예수전도단의 아버지의 마음 듣고 싶어요 올리셨는데 예수전도단의 아버지의 마음은 좀 오래된 곡이라서 음질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다른 찬양팀의 아버지의 마음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포터 워십이 부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함께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찬양으로 위로받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한번더 묵상하는 금요일 저녁이었을까요? 오늘은 자연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요박측함을 느낄 수 있는 찬양들 계속해서 올려드렸고요. 또 신청 찬양도 받았는데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천문학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도 이 우주가 이렇게 탄생되고 모든 공식과 수학적 원리를 떠올려 봤을 때 이게 정말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고요. 또이 저녁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또 주말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흥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라고 우리 마음을 부추기는 탐심은 관계를 깨뜨리고 불화를 만들어내죠.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가 주일에 예배 출석을 하면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키기보다 교회 주일학교를 의지하죠. 때로는 예배 때 보이는 아이의 잘못된 겉모습만 보며 꾸중을 해서 오히려 반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은 부모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름답고 소중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속상한 일이죠. 막연히 아이들도 곧 하나님을 만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내다 보면 아이의 몸이 자라는 것에 비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받고 눈물로 기도하던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늘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지금도 비웃음을 당하고 시기와 다툼이 계속됩니다.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귀한 열매 주실 것을 믿으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길 원합니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굳건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회복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거부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 거룩한 기준으로 살면서도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80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 실천하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0: 온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 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시편 139편 1절로 6절, 23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낯선 사람 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이 시의 이 기도의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아는 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하셨던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이렇게 우리 좀 대표 기도 때는 좀 그래도 우아하게 좀 멋있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대표 기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써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 순간에는 좀 그렇게 일부러 우아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시편 139편의

기도는 다윗이 어디 예배시 안에 대표 기도하게 쓴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다윗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아십니다. 네,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아신다라는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아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살펴보다는 말이 휙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보면서 뭐 그랬네? 그렇잖아? 그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카르라는 단어로 기록된 이 말은 광부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네, 탐험가가 미지의 땅을 조사하고 철저하게 깊이 있게 살핀 것을 의미할 때 우리 주로 히브리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2절 다시 보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읽어버리시고 3절에는 내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셔요. 어젯밤 여러분들 잘 주무셨나요? 예, 혹시 불면증 있는 분 있지 않나요? 지금 갱년기로 잠이 안 와서 그것도 하나님 다 살펴보셨고요. 행위를 익히 아시고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다 아실 만큼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잊어버린 것,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 모든 영역에 속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다윗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앞뒤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은 360도, 하나님은 파노라마입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둘러싸시면서 내게 안수하셨다고. 여러분, 안수하다는 말은 우리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터치는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색만 봐도 이렇게 그 사람이 건강한지 기분이 어떤지 알잖아요. 사람의 손만 이렇게 딱 잡아줘도 그 손 잡는 걸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이 오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 없죠? 손 딱 잡으면 기분 좋은지 나쁜지 막 느껴진 분 있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러니까 한번 손만 잡아줘도 그리고 한번 이렇게 뜨겁게 포옹해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면서 내게 안수해 주셨다고. 주님의 거룩한 터치, 접촉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안수하시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굉장히 이 순간에 평안함을 느끼면서요.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새롭게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말이 다윗은 이 말이 굉장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반응입니다. 너무 다윗처럼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불편한 분도 있어요. 나 아신다고? 정말 나 아시는 건 맞아요? 아시는데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아신다는 말이 그냥 두려워요. 감추고 싶은데 뭘 날 다 아신다 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상담할 때 항상 첫 번째 때는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신뢰관계, 라포를 형성하면서 이제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주로 이제 설문

조사를 많이 하죠. 우리 심리학에서 검사하는 거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하신 분이 그 검사지를 바탕으로 뭐 불안이 높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강박이 있으시네요. 막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상담할 때 그렇게 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까지 뭐 설문조사 몇 개 안 가지고 알면 얼마 안다고 의사들이 상담한 사람이 꼭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살짝 기분 나쁘죠? 또 우리도 여러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MBTI 가지고 뭐 저 사람은 T야, 저 사람은 F야. 우리가 이제 뭔가 그런 거 가지고 뭐 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도끼 의사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 말이 불편한 말로 들리지 않고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말, 감사한 말, 가장 기쁜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이제 감찰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감찰은 감시가 아닙니다. 예, 나를 이토록 깊이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요. 예,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지금 다윗도 많은 삶의 역동이 있었겠지만 다윗이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시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말이 불편하고 두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톨릭 신부 출신의 영성가 중에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20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영성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한국전 6.25 때 우리 한국에 참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정말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자기 동료가 그 수류탄을 엎으면서 혼자서 그걸 끌어안고 돌아가셨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친구 이름이 브래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브래넌 매닝으로. 이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 쓴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All is Grace라는 책을 쓰셨죠. 이 책을 쓰기까지 그 책에서 자기 회고록적인 고백을 하는데 어릴 때 뭐 있었던 가정의 어려움들 뭐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평생 알코올 중독과 싸웠습니다. 이분이 사역자가 되었지만 술을 못 끊었어요. 중간에 수도사로 살다가 그만두고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하게 됐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재활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는 굉장히 회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책에서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비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내가 실패한 모든 것을. 그래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이 위협이나 부담이 아니라 평안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안 아픈 척 하지 마세요. 예. 뭐 아프면 청춘이다 이런 말 하는데 아프면 환자입니다. 그죠? 청춘이기 때문에 아파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더 많이 열고 드러내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진짜 못났다 야 이놈 새끼야 하고 하나님 우리 무조건 두들겨 패면서 야단치신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상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용기 있게 그 문을 열어서 저희 감정들, 생각들, 기억들, 뭐 상처받았던 것들을 제가 다 열어보기 원합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예레미야도 했거든. 예레미야도 19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자, 그래서 우리가 희한하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자꾸만 속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교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립니다. 좀 어른들은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잖아요. 어른들은 막 눌려있어요. 가면을 씁니다. 메이크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말할 말이냐면 자기 기만이라 말합니다. 셀프 디셉션이라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들을 자꾸만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른인 척,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냐면 참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고 신앙생활도 자꾸만 왜곡돼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습관적인 죄가 탄생합니다. 처음에 그 죄를 지을 때는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이 죄를 반복할 때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제때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걸 방치하다 보니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말들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눈으로 왜곡되게 삐딱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그 동기가 자꾸만 복잡해지면서 뒤섞이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바른 동기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한 척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섬기긴 섬기는데 정말 섬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도 삐뚤어지고 우리의 삶의 인격까지 같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되지 않는 삶의 반응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그 말 듣고 그 환경을 봐도 다 괜찮은데 혼자서 열받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제 설교를 듣고도 한 번씩 열받는 분도 계신데 심심한 사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설교하면서 특정한 누구 좀 혼쭉 나봐라. 아무게 좀 부끄러워 봐라.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왜곡이 되고 내 감정에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그냥 누군가는 그냥 편안하게 했는 말인데 무식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 쓰면 자존감이 팍 떨어지고 때로는 칭찬해줘도 그 칭찬이 달갑지 않고 저거 괜히 나 야단치려고 칭찬하는 척한다고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꾸만 직면하기를 더 두려워하고 직면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면을 멀리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왠지 그렇게 이거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면 정죄받을 것 같아요. 그 너 죄야. 네 잘못했다. 예, 뭔가 공동체 앞에서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막 얻어맞을 것 같아요. 막 그런 두려움이 몰려와서 말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뀔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자신 없다. 못 바꿀 것 같다. 못 고칠 것 같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예, 여러분들 다쳐서 이렇게 뭐 한쪽에 깁스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네 우리 그러면 근육이 굳어서 좀 잘 안 움직이거든요. 우리 이부인 권사님 얼마 전에 열심히 다치셔 재활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깁스를 깨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만 그 치료받았던 팔다리를 움직여야 돼요. 근육이 굳어있고 인대가 굳어서 분명히 뼈는 붙었고 다 치료가 됐는데 안 움직여요. 팔을 펴면 팔이 부러질 것 같고 겁나요. 근데 우리 물리치료 하시면 어떡합니까? 가서 그냥 팍 눌러버립니다. 뼈 부러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야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때로는 바쁜 생활이 핑계가 되어서 나 사역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나 기도하잖아요. 그 핑계가 도리어 자기 직면을 방해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나쁜 경우가 회피입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회피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보지 않으면 덮어줄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많은 왜곡과 아픔이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치유받지 못한 내면은 결국 우리 신앙, 관계, 사역을 점점 더 갉아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보신 적이 있죠? 예, 수술 받을 때 환자에게, 보호자에게 의료진들이 뭘 두고 오냐면 수술 동의서를 가져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수술 받는데도 수술 동의서 보면 겁을 잔뜩 줍니다. 마취하셨다가 못 깨어날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이거 수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예, 장애가 될 수 있고 뭐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못 걸을 수 있어요. 겁을 잔뜩 줍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또 이분들은 또 면피를 해야 되니까 이걸 또 써놔야 다음에 본인들이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두렵죠? 겁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서명을 거부하면은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확률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률이 낮아도 의사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연명치료 거부 서약했거든요. 우리 생애 두 명 이상의 전문 의료사가 기대 수명이 6개월 이상 되지 않고 어떤 의료를 하더라도 낫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을 하면 전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연명치료 거부하는 서약하는 겁니다. 뭐 심장마비가 와도 심폐소생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병원에 등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하면 가능성은 낮지만 치료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용기 내어서 그 수술 동의해서 서면서 치료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몇 프로를 할까요? 몇 프로? 30%? 40%까지는 도전하실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만드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수술 동의서 쓰듯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을 만지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 있게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저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은 정죄받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그걸 인정한 순간, 창피해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 여기서 말하는 악한 행위가 자기 자신을 본다, 직면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오제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고통을 유발하는 거, 나를 옭아매는 거,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는 거, 내 안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그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다 토로하고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거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막 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목자님과 다 나누기 어려운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 앞에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목장에 목자한테 도움 필요하고 저한테도 찾아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직면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이 결과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은 직면하고 그것이 회개가 될 수 있고 눈물을 쏟는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직면하고 인정하는 그 자녀들을 두들겨 패면서 야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너 이제 네 갈 길 가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주의 자녀들을 하나 어떻게 합니까? 더 끌어안으시면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았던 사람,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공통점 이겁니다. 다 어느 순간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시키면서 회복의 문을 연 사람들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다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 만났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길을 간 겁니다. 탕장에게 나오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삼사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돼지 사료로 먹는 쥐염야미를 주워서 얻어먹다가 아휴, 길이 안 보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싹싹 빚자. 아버지 집에 종이 많잖아.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빌어야지. 노감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키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그가 그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탕자가 회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 저녁 식사자리에서 베드로야 너 조심해라. 네 힘으로 안 된다.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밤 붙잡혀가서 고난당하는 신문당하는 그 순간 제사장 뜰 앞에 서서 그때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재판당한 그 장면에서 왜 하필 그 시간에 닭이 웁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모른다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닭 울음 소리에 그냥 한 대가 팍 얻어맞은 것처럼 자기의 그 잘못이 일순간에 깨달아지면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가잖아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좀 경우가 다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갈등 얘기를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바울이 악을 행한 건 거의 없어요. 이미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얘기니까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어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겠죠. 그러더니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알렐루야. 이 행간의 의미 속에 바울이 7장 9장에 넘어가는 그 기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씨름하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 다윗의 표현대로 내게 안수하시나이다라는 그 표현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짐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면은 그런 거죠. 좋은 책 읽으면서 우리 자기계발서 좀 많잖아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 뭐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뭐 이런 것들 나름 의미가 있고 도움은 됩니다. 너무 바닥칠 때는. 그런데 성경적인 직면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내면의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내가 너무 낯서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사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병원에 가면 그 뭐 내과나 정형외과에 가면 의사분들이 뭐 피검사 이런 것도 하지만 엑스레이 한번 찍으라고 이렇게 권할 때가 있죠.

0: 그런 사진 찍어보셨죠?
1: 제 사진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좀 최근에 저랑 저희 아내가 좀 교회 근처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좀 물리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제 사진을 여기 좀 담아가도 되냐니까 의사선생님 된다 하더라고요. 제 엑스레이 여기 담아왔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저희 또 부끄러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방금 저 엑스레이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다른 사람 그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 사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저런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디 뭐 뼈가 부러졌는지, 뼈가 어떻게 뒤틀려서 무슨 여러분들 측만증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폐에 염증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야 적절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저거 엑스레이 한 번 더 찍는다 해서 갑자기 암에 걸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엑스레이 한 번 더 찍으면 갑자기 뼈가 한 군데 부러졌는데 두 군데 부러져 이런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 사람이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면서요. 사람들 자세를 많이 봅니다. 아, 저 사람 구부정하네. 어깨가 젖었네. 저 사람 허리 아픈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엑스레이 안 찍어도. 엑스레이 찍으러 갈 때 그 의료진들 방사선 선상 하잖아요. 옷 벗으세요. 그래서 막 속옷도 벗고 부끄럽지만 한번 빵 찍어서 예, 그리고 우리 잘난 그 뼈 사진을 보면서 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순간이 낯선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물론 하나님 사랑하야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미 나를 다 아십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직면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인격과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고백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돌파하려 하기보다는 뒷걸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쉽습니다. 인생의 거인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것으로 안위를 삼게 된다면 그 순간이 지나 골리앗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의 거인, 알코올의 거인, 불안의 거인을 믿음의 물매를 돌려 물리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때 그들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서 있는 곳마다 김동욱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나눈 첫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인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곡더 듣고 오셨어요. 한웅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리고 세바스찬의 영어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의 찬송 들으시고요. 강중현이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리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인을 향해 물매를 던지길 소망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손재석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강명식의 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곳곳에서 믿음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의 용사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문자들 기다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서현실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보요 러십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들으셨고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줄 믿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복된 주말 되시고요.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힘들고 분주하셨겠지요. 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이니 그 안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들으셨습니다. 정말 부담되는 찬양 제목이죠.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이 찬양의 제목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한 거룩과 경건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거룩과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룩과 경건을 완전한 선, 완전한 의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과 의가 너무 힘들고 또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연약함들과 부족함들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은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의 문제입니다. 좀 집이 좀 더럽고 네 그렇더라도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의 문제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 안에 참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제 마지막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냐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죠. 그래놓고는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딱 세 가지 질문합니다. 왜 그랬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서, 내가 비록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보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완벽한 거룩과 경건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즉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내려놓고 또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구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부족함만 보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으로 주님의 시선, 예라모십의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은 곳을 생각하게 되고 같은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죠.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가치 없던 것들이 가치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사랑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가장 귀중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믿습니다. 난 저 사람 정말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신앙의 삶들, 예배드리고 일하는 것들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 정말 큰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타 연주곡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가볍게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좀 제대로 녹음을 할 텐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인데 아마 기타 연주로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려한 테크닉은 좀 빼고요. 아주 단순하게 기타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일렉 기타로 연주를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찬양이니까 들으시면서 아마 가사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광야를 지나며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요, 이 음악 프로그램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편집하는 기술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볼륨을 좀 잘 조절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곡 정도씩은 녹음을 하다 보면 편집 실력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락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좀 화려하게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밤에 너무 화려하게 연주를 하면은 귀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최대한 딱 멜로디만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곡이 주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곡의 가사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광야는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거든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광야도 잘 사셨으니까요, 내일 하루의 광야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룻기서로 모시겠는데, 지난 시간 룻기서 서론 그리고 1절 2절 나누면서 왜 이 나오미의 가정이 특별히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사실은 거기는 풍요로운 땅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흉년이 들게 된 이유, 당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풍요가 있고 또 뭐 양식이 있는 그러한 땅을 찾아갔지만 그 땅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러냔 말이죠. 그렇지 못한 사실들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1장 3절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항상 그러한 그 법칙이 적용된다고 봐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죄가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한 죄였단 말이죠. 저는 오늘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아마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꾸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사망에 이르는, 자꾸 그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잠언 4장에 보니까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모른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룻기 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로 모세 율법을 범했는지, 사실 그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좀 곤란하다고 봐요. 그러나 상상은 할수 있겠죠.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교제가 떠나 먼 나라로 간 후에 오는 단계는 뭐 다른 거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요. 죄 속에서 더 깊이 죄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어기고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사슴 또는 새끼 사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자가 강건한 체질이었다라는 의미를 아마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 성품, 뭐 체질,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까지 상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처럼 강한 체질의 여자가 병약한 남자와 결혼했겠어요? 왜 결혼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르반은 병약한 남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룻입니다. 저는 룻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약 10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열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움 또는 개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룻은 참으로 이러한 특징을 갖춘 여자로서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 특징적인 그런 개성이 있는 아주 현명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룻은 주목할 만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룻을 사랑하기를 바래요.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는 룻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룻에 대하여 점점 더잘 알게 될 것인데 룻은 모압 땅에서 말론과 결혼하게 됩니다. 제가 룻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은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헐리우드와 우리 세대의 공적인 압력이 그 표현을 망쳐버렸다고 봅니다. 그 표현은 바로 글래머라는 말입니다. 그 표현의 가장 좋은 의미에서 그 말이 룻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루시처럼

능력한 남자와 결혼한 이유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나중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락한 가정은 지금 먼 외국 땅, 지금 뭐 정확한 장소는 모르죠.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자, 5절로 가보세요. 말론과 기드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게 자꾸자꾸 엎친 데 겹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이 나오미의 집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저는 그들이 또 다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그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든 가족을 잃고 어린 이방 며느리 둘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그러므로 닥치게 되는데, 탕자처럼 타락한 이 가정은 먼 나라에서 채찍을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죠.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지나고 이제 찬양과 떡집, 즉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뭐가 재미있냐면 타락한 가정과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돼지와 함께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고요. 그는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돼지들은 돼지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타락한 돼지의 비유라고 할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말을 합니다. 돼지 중에 하나가 깨끗하게 씻고 탕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이니 나도 함께 가겠소. 그래서 그 돼지는 탕자와 함께 탕자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들 탕자처럼 아주 깨끗한 침대, 깨끗한 그러한 침대 시트, 담요,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돼지는 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식 모두 밥통에 넣고 그 속에서 뛰면서 신나게 놀지 않겠어? 왜 이처럼 깨끗한 담요가 필요하단 말이오? 나는 더러운 구덩이가 더 좋아요. 마침내 그 돼지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돼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로 돌아가고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돼지의 아버지가 돼지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타락한 돼지는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기상 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러나 탕자는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혼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는 탕자들도 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돼지들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하게 되죠. 돼지처럼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썽꾸러기가 되어서 결국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알다시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7절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제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들에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려고 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에는 사마리아인들과도 상종하지 않게 되는데, 이제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이 모압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제가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젊은 나이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재산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뭐 영원한 가난한 과부 신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밖에 없다고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세요.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마 그두 며느리들은 상당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알다시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이방 여자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아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친정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왠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녀들이 자기를 따라온다면 많은 희생을 치료할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럽니다. 이것은 참으로 여자다운 감정이겠죠. 나오미는 그들이 모압 땅에 남게 되면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자기를 따라온다면 다시 결혼할 수 있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세 여인들은 이제 모압 땅에서 어찌 보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아, 참 우리가 이런 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라고 봐요. 그 황무지 같은 지역에서 불구불구 뻗어 있는 여러 갈래길들을 볼때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거기에 서 있다면, 이제 다시금 만날 수 없고 볼수 없다면 이렇게 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도 서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10절로 가보실까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전혀 의외의 답을 이제 10절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들이 내린 첫 번째 결단은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이겁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건 계대결혼이거든요. 그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이 대신해서 미망인과 결혼해야 되는 그러한 율법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룻기 후반부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룻기는 친족 물을자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다시 재혼할 수 없다. 또 나의 백성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희생이 너무 클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버림받게 된다.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겠죠? 뭐, 기대할 수 없다.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나오미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 그 며느리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오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고 있어요. 14절. 그럴 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0: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별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모압에서 이세 여인이 서로 갈림길을 어디에서나 볼수 있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당시에 이세 여인이 나름대로 뭐그 지역의 그 의복을 입고 울고 서 있는 장면 뭐 이를 좀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해 낼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세 여인이 내린 그 결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지를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토록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으나 룻은 나오미를 부쫓았다는 사실을 한번더 보게 됩니다. 오르바는 바로 나오미가 권면한 말 그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룻은요. 15절 와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럽니다.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제 그 손위가 되겠죠. 알다시피 오르바는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르바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내렸으며 그것은 영원한 결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룻의 이름이 신약성경 맨첫 장에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진정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다시 돌아가며 동서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무도 훌륭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일곱 가지의 결단이고 하나님을 위한 결단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를 가진 회개인 겁니다. 또 신약성경에도 바로 이러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룻은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룻이 그렇게 결단하고 시어머니와 어떠한 행로를 걷게 되는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다른 한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나오미 곁에 남기로 한 며느리는 누구인가요? 1번 룻, 2번 오르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모압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61년 한 의사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로세토라는 마을에 농장을 마련했는데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이웃 마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로세토 마을의 경우 55세에서 64세의 주민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65세 이상의 심장병 발병률도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런 결과는 당시 의학계의 관심을 끌어 학자들의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웃 간의 유대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로세토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등 서로 간의 유대감이 남달랐다고 하죠. 이런 유대감이 경쟁적인 삶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사람은 사랑할 때 건강해지고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도와줄 이웃은 없는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

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은신처이자 방패시고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텐트메이커스의 주기도 들으셨습니다. 종교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도는 나의 바램을 말하고 불안한 미래를 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쪽을 대부분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내 삶에서 가득 차기를 바라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악함은 나의 자랑이요, 빨간 약의 여호와는, 그리고 오영훈의 부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라나타 뮤직의 In His Time, 모리스 챕만의 In Your Presence, 레이 볼츠의 Thank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간절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나누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은 그것을 금식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테픈 맥워터의 Amazing Grace, 존 레딕의 God Turn It Around, 브랜든 레이크와 필 위컴, 그리고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Love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흔히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곤 합니다. 때로는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때와 은퇴 시점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30년씩 나눠서 인생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잘 준비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 뒷부분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뒤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건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육신의 건강, 우리의 장막은 낡아지지만 영혼의 건강은 주님으로 채워질수록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나이와 정말 상관없이 어제보다 더욱 주님으로 채워져 가면서 주님이 더욱 깊이 거하시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송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아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하신 내 모든 시험부가 온 침을, 그리고 이어서 김동욱의 목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대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은성의 음성으로 보내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The Light Worship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지요.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속의 마음으로는 누구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순전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간절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밖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내리는 것도 내가 보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꿈으로 보았던 바로 그 광경입니다. 나다나엘의 순전함에 대한 참 특별한 축복입니다. 주님은 1만 번 드린 형식의 제사보다 주를 향하여 순전하게 마음 모아 드린 예배를 진정 원하십니다. 순수할수록, 순전할수록 더욱 기뻐하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디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 6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켜켜이 쌓인 상처, 복잡한 마음, 많은 생각으로 씨름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순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한국 싱어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두 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남성합창단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함께 하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극동방송운영위원회 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주 다스리네, 그리고 이지희의 클라리넷 연주로 오 신실하신 주두곡더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기프티드의 새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잔잔하면서도 담백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 참 좋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너무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죠. 송영주 씨의 연주였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저도 잘 있었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나보면 굉장히 지나왔기 때문에 아휴 또잘 지나갔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이 치열하게 살았다는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 은혜가 또 깨달아지는 이 늦은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는요.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국내에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또 허락된 찬양하고 있는 우리 국내 CCM 찬양 사역자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귀한 찬양들과 함께 하시죠.

예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였습니다. 아유 참 이찬양도 저는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준비하면서. 아, 참 너무 잘해요.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 거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 내가 성취했을 때 그때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의 원함을 우리가 도와서 이루어줄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기쁨도 참 우리에게는 큰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또 누군가의 완성을 위해서 도움이 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낀 경험이 많다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을 퍼뜨리자라고 했을 때 뭔가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또 우리에게 세상에 알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 재기발랄하고 참 좋네요.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곡의 찬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지금 활동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활동하셨던 사역자분이시고요. 이 찬양이 오랜만에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륜, 내 앨범에서 듣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지.

류네, 그래도 사랑하는지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게 무슨 찬양이야, 가요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앨범이 2008년에 나온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시스템의 앨범의 곡들이 훨씬 가사가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았어요. 되게 재밌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좀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에 이렇게 CCM 곡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가사들이 조금 그 성경의 메시지나 아니면 신앙적인 표현들이 좀 진하고, 대신에 음악적인 뭐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악적인 여러 가지 장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전에는 가사의 표현이 좀 중의적인 가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가사의 내용은요, 제가 이 가사를 이 윤형제랑 같이 작업했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그 돌아온 탕자, 네, 를딱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러 매일매일 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오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바닥을 경험했을 때그 생명을 부지하고 싶어서, 삶을 이어가고 싶어서 후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의 감정, 이 고백에는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 말 없이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울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아들을 안고, 그를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다시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이 곡에는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감격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구나라는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다양한 생각과 마음과 아이디어로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있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시고, 더 다양한 음악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상품이나 신용이 있는 상품은 잘 팔립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많은 증거를 댑니다. 학자들은 책을 쓰면 주석을 붙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근거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마치 우리가 집을 사고 팔때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된 보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강중현의 주는 완전합니다. 프레젠 워십 4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강성은의 너의 집으로 가자, 삭개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맞아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는 약속의 무게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도 그분이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되어 가는 모든 회복과 성취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이 모든 과정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비롭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문자 사연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계신 곳에서 길지 않은 사연 상관없고요.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요,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해 주신 곡을 바로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니라 잘 모아서 내일 방송까지

잘 모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가오는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일괄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찬양들 원하시는 찬양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곡 더 들을까요? 주나목이 부릅니다. 힘을 내.

주나목에 힘을 내 였습니다. 목소리는 문영재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나목은 형제 듀엣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어요. 문종욱 목사님, 문영재 목사님 두 분이 형제신데, 정말 두분다 해외에서 열심히 목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뭐 방송을 못 들으시겠지만. 자, 지난 한 주간도 사연과 신청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5015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조금, 그다음에 문자 좀 깨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늦었네요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6일 01시 56초에 올려주셨거든요. 대부분 진짜 빠를 때는 01시 한 08초? 04초에 올려주신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여전히

1등이십니다. 4628님. 게시판, 네, 앱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이른 새벽 중현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함께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네, 4628님. 파이팅입니다. 아, 우리 왕의 청자이시죠? 6428님. 인생 최대의 추구,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아요. 인생 최대의 추구. 뭔가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동행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최선으로 힘을 다해, 최후의 승리를 바라며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여기는 LA 아침 9시가 넘은 시간, 잠에서 완전 해방. 이 또한 도우심입니다. 아이고, LA에 계시는군요. 이제 또. 늘 말씀드리지만 6428님 건강 늘 조심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7282님, 네, 제가 지난주에 에어컨 공사 사연을 올려주셔가지고, 혹시 에어컨 설비를 하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바로 답해주셨어요. 설비는 하지 않아요. 대신 에어컨 공사 때문에 집에 있기 힘들었죠. 무사히 에어컨 공사는 마쳤답니다. 저도 창작 활동을 하는데, 책도 집필하고, 작사도 하고, 오, 네, 그렇군요. 책, 내용도 올려주셨고, 네. 백수지만 취미로 창작 활동을 자주 하네요. 아니요, 창작 활동하고 계신데요, 왜 백수예요? 네. 그 활동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440님,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입니다. 요즘 시험 기간인데 찬양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잠깐 힐링합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시험도 잘 보겠죠? 항상 기도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힘이 없으면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그 물리적인 힘도 힘이지만 그 정신적인 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정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2440님, 시험 잘 보고 계시죠? 맞아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시즌에 다 돌입했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엄청 예민합니다. 모든 기말고사를 보시는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직 뭐 중고등 학생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지금 기말 시즌일 거예요. 밀린 과제들 하고 계실 텐데 힘내시고요. 네. 6월 7일. 6월 7일 01시 00초 신기록입니다. 501호님 출첵이요.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윌럽 집회 갔다 오셔서 참 좋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윌럽도 행복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윌럽은 정말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팬이든 예배자이든 간에 서로 어울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세상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성경적인 말씀, 복음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건 명확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 함께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노는 교제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서로 간에 나누어질 때그 안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그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온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2537님, 목사님 찬송이 너무 좋아서 기다리다가 자기도 몇 번이에요. 감사드려요.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이, 아, 그래요. 이 시간이 졸음을 참기에는 좀 힘든 시간이기도 하죠. 네. 6282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신청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 있잖아요. 마커스 버전으로 내일 준비해놨어요. 6282님, 내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9918님께서 신청곡 남겨도 안 나오더라고요.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아이고, 네. 배달 사고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신청곡 올려주시면, 네. 반드시 틀어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한 주만 더 기다리셨다가 토요일 날 들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6428님, 주가 필요해 찬양으로 새벽 밤 시간인 한국에서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시간, 여기는 LA 아침입니다. 먼 산에 헐리우드 로고가 엄청 뚜렷이 루프탑에서 보였는데 요즘 이곳 날씨가 흐림이라. 네. 흐려도 보고 싶네요. 먼 산에 헐리우드 로고가 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6488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는 내일 제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시험 기간에 있는 모든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곡을 선물의 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곡보다도 이 노래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골라봤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현종의 주 나의 평안이었습니다. 힘이 좀 나셨나요? 그뭐 힘내 막 소리 지르는 것도 힘이 나고 뭐 응원 막 하는 것도 힘이 나지만 평안을 선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힘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평안한 것, 그렇죠?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오늘 토요일 순서를 또 마무리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뭐한 시간 채안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하고 또 저도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 누가 그랬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절대적으로 흐르지만 상대적으로 흐른다. 뭐 이런 얘기죠. 24시간, 1분이 60초가 지나가는 거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시간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기도 하고 상당히 느리게 가기도 하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시공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평안이겠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신 구세주로 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분으로 내 삶에 있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시공간은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귀하디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항상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곡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곡은 김혜식 목사님의 사나 죽으나이고요. 마지막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싱그러운 6월의 햇살이 나뭇잎마다 가득히 부서지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은요, 온 세상이 지치지도 않고 더 푸른 빛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느라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치셨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저 푸른 나무들처럼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껏 숨쉬고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친 영혼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출발합니다.

6월의 장미. 하늘은 맑아오고 푸르름은 깊어가는데 연달아 피어나는 5월의 남은 장미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저리 고

향기로 피어나 지친 세상의 길목마다 사랑을 건네는 향기로운 삶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벗어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다. 거기서 유다가 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맞아들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였다. 다시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그녀가 아들을 더 낳으니 그 이름을 셀라라 하였다. 그녀가 그를 낳았을 무렵에 유다가 그 집에 있었다.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취하니 이름이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셨다. 이에 유다가 오난에게 너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내 형의 동생의 우물을 행하여 내 형의 씨를 일으키라 하고 일렀다.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만들어 주지 아니하려고 자기 씨앗을 바닥에 흘리니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굳어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가부처럼 살라 하고 말하였는데 사실 그는 같이 하면 굳어 자기 형들 같이 죽을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다말이 자기의 아버지 집에게로 가서 살았다. 여러 날이 지나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가 위로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떼의 털을 깎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다말의 귀에 보라. 그대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딤나로 올라오고 있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에 그녀가 가부의 우복을 벗고 가라 개로 얼굴을 가리고 위장하고서 딤나로 들어가는 길목인 에나임 오구에 나가 앉았다. 이는 셀라가 다 큰 것을 그녀가 보았으나 자기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 몸파는 여인으로 여겼다.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가 길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자 보시기에 내가 그대에게 들어가고 싶네 하고 말하니 그녀는 당신이 내게로 들어오신다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그가 내가 가축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라고 말하니 다시 그녀는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내게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네게 줄 만한 담보물이 무엇이겠냐 하고 되물으니 그녀는 당신의 인장 반지와 당신의 꿈과 당신의 손에 든 지팽이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녀에게 건네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구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다.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 얼굴에서 가리개를 벗고 다시 가부의 옷을 걸쳤다. 그 후에 유다가 그녀인 손에 담보물을 돌려받고자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의 손에 염소 새끼를 들여보내고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구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에 있었던 그 몸 파는 여인이

어디에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은 오히려 여기에는 몸 파는 여인이 아예 없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 내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여기에 몸 파는 여인이 아예 없어 하고 말하더라 라고 전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자칫하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터이니 그녀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거늘 그대는 그녀를 찾아내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하였다. 석 달이 지나자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아닐부하하였다. 보라, 그녀가 몸을 팔았고 마침내 아기까지 가졌다. 이에 유다가 너희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도록 하라 하고 명하니 그녀는 끌려나오면서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 물건들이 임자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 이 물건들 곧 인장 반지와 끈과 지팡이와 모두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덧붙였다. 이에 유다가 알아보고서 그녀가 나보다 우롭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그녀와 어울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그녀가 아이 낳을 때가 이르니 보라, 일이 터졌다. 그녀의 배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아이 낳을 즈음에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그 손을 붙잡고 빨간색 실을 떼어주며 이 아이가 먼저 나오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손을 뒤로 빼니 보라, 그의 동생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에 그녀가 어떻게 너는 스스로 박차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니 무사람이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이어서 그의 형제가 나오는데 그의 손목에 빨간색 실이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9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또 한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는 1986년생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평양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났고요. 저희 외할머님 같은 경우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참모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맨날 낙동강 전투 얘기하고 북한에서 들으면 또 용 스토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제 수산물 상점 지배인 외할머님이 하시고 그렇게 잘 호요식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외할아버지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백암이라고 하는 지역은 높은 산, 백두산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여름이 없어요. 겨울 있고 봄이 있다가 겨울이 다시 오는. 그래서 옥수수도 안 되고 이런 감자만 되는 이런 열악한 지역에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추방당해서 농장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버렸어요. 저희 집안은 다 평양말을 쓰는데 저 아버지만 지방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북한의 이런 평양의 엘리트들이 누리는 그런 말들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 듣는데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추방을 당했으니까 북한의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출신 성분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출신이 좋았으니까. 근데 추방 당하고 나서는 출신이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김씨일가를 찬양하다가 갑자기 추방 당해서는 김씨일가를 원망하는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학교 가면은 찬양하는 거에 세뇌 교육 받는데 집에 오면은 기스하는, 근데 학교 가면 찬양해야 되고 집에 오면,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럼에도 저희 집에서는 밖에 나가면 절대 집안의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 날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간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집에서는 온갖 한국 노래와 하지 말라는 모든 걸 하고 밖에 나가서는 장군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선자의 모습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1960년대에 해산 쪽으로 문이 열리면서 해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처럼 중국 친척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중국의 친척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몽골로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내몽골은 한국으로 오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근데 내몽골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내몽골로 와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몽골에 가면은 이제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앞뒤가 다르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97년도에 탈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북한 스파이들이 많고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란스러움이 생긴 거예요. 한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항구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척인 한 고모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연길교회를 다니셨는데 연길교회를 같이 다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꼬임에 넘어서 새벽마다 집사님 손 잡고 다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구찬송가 360장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근데 그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가게 됐는데 북한에가 농사일을 하면서 갑자기 뭔 생각이 나냐면 멜로디가 떠오르는 그 360장의 멜로디. 나와 함께 하시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평안이잖아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신하게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나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 이 찬양을. 그땐 찬양인 줄 몰랐죠. 찬양이라고 뭐 알려주기보다 그냥 음악이라고 들었으니까 아, 이 음악 부르고 싶다. 다음 해에 다시 중국으로 와서 찾아보니까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이었는데 정말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때부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안에서 뭘 배웠을까요? 김일성 웃기고 있네 이러고 배우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조그만 새끼 이렇게. 근데 한 선교사님이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가 대화를 하듯이 하라는데 아니 뭔가 존재가 믿어져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대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먼저 찾고 싶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을 하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하늘에 가면 되죠. 하늘에. 하늘에 못 가니까 산에 가야죠. 그래서 산에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루터키 나무 잘려놓은 그루터키 거기에 딱 서서 기도하다가 서서 기도하면 좀 교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딱 그러다가 언제까지 기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 무릎을 안 꿇었던 사람이 한 시간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게 무릎을 꿇은 거지 나중에는 이게 무릎이 너무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사지라. 살면서 처음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을 보다가 성경 책은 멈춰져 있는데 환상. 성경이 너무 번져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눈은 뜨고 있어요. 눈 감고 꿈꾸듯이 그 실제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 뜨고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는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비전을 12살 때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요.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엄청 많아요. 사무엘상 3장만 보더라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엘리제상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널 부르지 않았어.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거라면 하나님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거는 두 번, 세번 보여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일성 광장에서 말씀 대언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김일성 광장에서 제가 이 간증을 똑같이 할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막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더니 내려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 일생 보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사복음서까지 아직 못 갔을 때였어요. 그런 예수 일생에 대해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처럼 보면서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부모님도 나를 고난의 군대 버리고 도망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격적인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죄값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나게 됐는데 한 다섯 분 정도가 구찬송가 185장을 부르더라고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요, 예배를 통해서도, 옆에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들리냐면 환상에 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섯 분의 불려지는 찬양의 가사가 여전히 예수님이 저한테 나너 위에 십자가 줬는데 너뭐 해? 하나님이 콜링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믿어졌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저는 그냥 역사, 기록된 역사, 현재 일어나지 않는 역사.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한 이 성령의 경험을 해보니까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ING 사건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지금 죽으셨구나. 이게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도단한 모나고 거친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새벽, 아침, 하루 종일 6월의 푸른 그늘 아래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내일 새벽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습관이 절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의 습관이 궁금합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쌓여 결국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책 가운데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섯 가지의 모습, 여섯 가지의 습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데도 말이죠. 둘째,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는 감사보다 부족함을 먼저 보게 만들죠. 셋째,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너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다섯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 단점에 집중하고 먼저 의심하죠. 그러면 마음의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데 말이죠.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기를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는 삶은 점점 메마른 삶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습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며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 순간의 습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의 문을 열어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의 첫 찬송 내 주여 뜻대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시험 받을 때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참 세상에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일반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이에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책임을 짓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끝없이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 주고 싶어.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목자 없는 양떼를 보시고 로마의 학정에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지 않고는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순종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지. 서산으로 해가 기울어 노을이 광야에 깃들 때쯤 됐죠. 예수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뭐가 있어야 주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고 외관으로 화려하게 지었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고 천국의 양식도 복음의 소식도 신유의 은사도 떨어져 가는 한국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송 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오늘도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올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다.

아멘.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셨으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과 국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혁명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 시간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 덮여있던 마음의 우물을 다시금 열고 메말랐던 심령 위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이 다시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사랑과 순종의 삶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변화하는 북한 해외 노동시장과 관련한 보고서가 또 한 달 전쯤에 나왔더라고요.
1: 네, 통일연구원의 정원희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북한 경제 박사님이고 중국에도 좀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직접 북한을 목도를 하면서 북한을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 변화하는 북한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네.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까지 달라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이런 낮은 임금으로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예전처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중국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0: 와, 이게 경쟁이 붙으면은 그 반대로 경쟁이 붙은 대상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1: 네.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이 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0: 그럼 얼마나 오른 건가요?
1: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은 최근 약 50% 전후로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50%면 100달러 받던, 예를 들어 100달러 받던 거 150달러 받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월 2,200위안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0위안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중국 사업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0: 한 달에요?
1: 네. 네. 3,500위안이면 저희 돈으로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 되네요.
0: 달러로 그럼, 하면 한 516달러 정도, 네, 500달러가 그렇습니다. 넘네요.
1: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별도 수당을 잘 요구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야간수당, 건강 관련 조건, 휴식 조건까지 계약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싼 노동력 문제만은 아니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저희의 외화보리의 진실 가운데 여러 주제에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네. 참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에 붙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들인가요?
1: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사회 제재가 있고 원래 신규 네. 채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0: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렇기
1: 아.
0: 때문에 더욱더 내보내야 되는데 이
1: 네.
0: 두 국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게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요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죠?
1: 아,
0: 군 동원이 됐고,
1: 그쵸.
0: 인구가 감소됐고, 외국인 노동자 단속 등이 겹치면서
1: 네.
0: 건설, 농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눈에 북한 노동자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더 높은 임금과 조건을 제시하면 북한 노동자나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매력적인 파견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일
1: 네.
0: 잘하는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달라진 거죠.
0: 네.
1: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0: 뭐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두고 약간 역할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수산이라든지 뭐
1: 네.
0: 의류 뭐 이런 가공,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였죠. 임금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뭐 건설, 그런 인프라 분야에서 남성 노동자를 많이 활용했었죠. 뭐 벌목공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금도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월에 한 300달러 수준, 러시아는 1000달러 이상이라는 구조를 보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여성 노동자, 수산물 가공 노동자, 그리고 제조업, 농업 분야 수요까지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성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보이는 그런 사례도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게 러시아 수요가 그만큼 계속해서 커지면 북한 노동자나 뭐 북한 당 차원에서는 그저 좋은 일이겠어요.
0: 그렇죠. 근데 북한 노동자에게 졸이니까 이런 건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임금이 오르고 조건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 그렇죠.
0: 실제로 일부 노동자들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중국은 딸이 버리 수준이고, 그러니까 떨이 버리 수준이다, 이런 얘기겠죠. 러시아는 가장이 벌어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들이 돈을 벌어오는 수준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좋은 변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1: 네.
0: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돈이 노동자에게 온전히 가는 거냐? 요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해외 파견 노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당국이 가져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노동자의 처지가 조금 나아져도 가장 큰 이익은 결국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저희가 뭐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은 또 생각해 보면 그저 북한이 가라는 대로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0: 네.
1: 저희랑은 뭐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저희야 뭐 회사도 결정할 수 있고 부서도 결정할
0: 그렇죠.
1: 수 있고
0: 네.
1: 뭐 국가는 더할 나위 없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견지를 선택을 할 수는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라고, 해외 노동 파견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 그 상부에서 그걸 결정하잖아요. 이른바
1: 그렇죠.
0: 이제 TO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각 기업소에서 은밀하게 이걸 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약간 추천을 받는 거죠.
1: 네.
0: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의 뭐 당성이라든지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토대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뭐 친척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뭐 비판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러면 당연히
1: 네.
0: 이제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뭐 탈북 가족이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결정하는 구조인 거는 확실한 거죠.
1: 네.
0: 당연히 이제 뭐 누가 어디에 내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건데,

0: 당연히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이동 숙소 뭐 임금 귀국 여부까지 당국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다만 그 안에서도 내가 러시아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래서
0: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 하고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꿈은 꿀 수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북한 당 차원의 상부에게. 단순히 보면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북한 당과 러시아 이 사이의 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강화되고 있잖아요. 뭐 네.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의료가 되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1: 의료요?
0: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병원을 건설하는데 러시아의 설비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러시아에서 약품이
1: 네.
0: 북한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다. 뭐 1억 달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동자 파견도 북러 협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노동자 임금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1: 네.
0: 국제 제재가 있어도 노동자 파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북한 정권에는 또 하나의 숨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숨통이지만 또 의료 쪽까지 이렇게 교류가 확장된 거면
0: 네.
1: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아졌겠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는 약간 중국의
1: 네.
0: 80% 90%의 이제 수입이나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존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의 어떤 큰 대국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도 당당하게 본인의 요구를 할 수 있고
1: 네.
0: 아까 얘기했던 좀 임금 올려달라라고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파견하고
1: 네.
0: 그 무기를 팔아서 얻은 그 북한 당국이 얻은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이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0: 네, 첫 번째로는 강제 노동의 본질인데요.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고
1: 네.
0: 감시를 받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뺏기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면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둘째는 제재 회피 문제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뭐 러시아로 이동하거나 뭐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분야로 퍼져나간다면
1: 네.
0: 이게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국제사회는 단순히 몇 명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걸 넘어서 어떤 기업이 쓰고 있는지, 어떤 돈의 흐름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임금이 올랐으니 좋은 일이다 라고만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 변화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확대로만 끝나는지 구분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계산하고 비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매우 좁은 틀 안에서만 허용되고 그 임금 상승이라는 숫자 뒤에 감시나 상납, 통제, 제재 회피 그리고 정권 자금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주목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요?
0: 네, 앞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또 얼마나 더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분야가 건설업에서 농업, 제조업, 군수 관련 산업으로까지 넓어지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방향 상황에서
1: 네.
0: 노동자 파견이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안보 문제와 연결된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이 군대하고 같은 그 규율을 뭐 따진다든지
1: 네.
0: 이런 식의 강요가 있는지

억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 노동자의 변화된 인식입니다. 이들을 단순히 끌려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죠. 제한된 조건에서도 비교하고 내가 선택하려 하고

0: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수 있는지까지 우리는 좀 고민하고 그런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1: 이렇게 북녘당의 보여주기식의 자유가 아닌 또 저희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NK의 엔드센터 이상윤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제가 오래전에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한겨울인데 수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가수도였거든요. 화곡동 미개발 지역이라. 그래서 급히 이제 그 수도공사하는 그 전문 철물점 하는 아저씨를 데려다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공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이니까 땅땅 얼었기 때문에 땅이 봄이 돼야 이거를 큰 공사를 벌려서 많이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공사가 보통 크지 않다라는 그래서

0: 6개월에 수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멀리 있는 수도 업체 그 아저씨를 불러,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물을 기르다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멀리 있는 수도공사 아저씨를 데려다가 했더니 그 아저씨는요, 1분도 안 걸려요. 30초 만에 딱 하더니 윙 돌아가는 거예요, 펌프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 아저씨 아니었더라면 한겨울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봄에 그 교회당을 다 뜯어 고쳐야 할 판이었어. 아는 것이 힘이더라. 모르면 고생합니다. 모르면 뒤떨어집니다. 모르면 생정정정해서 집니다. 무지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지식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을 모른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 모른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 좀 딸린다고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망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호세아서 4장에서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어요. 이 영적인 무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19절,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도다.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무지에는 세 단계가 있답니다. 첫째 단계는 그 지식 자체를 모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그 지식을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단계, 즉 무지에다가 교만이 첨부된 것. 이게 두 번째 단계래요. 심각해져요.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그 지식을,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단계에다가 교만 플러스 어리석음까지 첨부된 거. 심각한 거죠. 3단계는 심각한 거. 1단계 무지, 단순히 그냥 모르는 단계는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깨닫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2단계 무지는 교만이 깨져야 그때서 알게 되고, 3단계 무지는 교만도 깨지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까지 깨지고 나서래야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무지는 단순한 무식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1단계 무식 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몰랐네요.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이 구원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지에다가 교만이 들어가면, 거기다 강박함이 들어가면, 무지에다가 어리석음이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가르쳐줘도 피식피식 웃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를 가리켜 결백이 아닌 죄악이다. 무지는 죄악이라. 빈 존슨이라는 사람은 무지만큼 치명적 악은 없다. 이 무지는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교란시키며 진실을 혼란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할 뿐이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0도, 포항과 부산이 19도, 목포 18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와 광주,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 16도, 개성과 함흥이 15도, 청진이 13도, 강계 12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2도, 서울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로 보이고요. 목포 28도, 부산과 여수가 27도, 강계와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와 바라봐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을

0: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히 남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과 마음까지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보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46장, 새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통합 찬송가 346장, 새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예수교회 이무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을 지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았고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극동방송을 통해 전파가 흐르는 모든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 육신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0: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망 두 번째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충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담는 그릇, 우리가 바라는 삶의 청산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도가 드려진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일들은 한 사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차게 보시라 칭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장차 있을 일들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며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을 담은 이 기도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드리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 곧 그분의 평생 이루고자 하셨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며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명하신 일, 그분께 받은 사명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명은 만민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들은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과 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주린 자를 먹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만일 영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들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바로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31절에도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와 힘을 주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

0: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주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 더욱 확신을 갖고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손뼉쳐 기뻐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일까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이 감사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핵심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찰스 투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가치가 내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까? 살아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오늘도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금 죽은 사람에게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살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손이 불편한 사람에게서 가장 부러운 것은 양손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일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명의 하나님의 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삶을 이끌고 지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씨를 심을 공간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구나.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한다, 그리고 매사가 감사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끝없이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중자애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는 말이죠. 내가 무너지면 그 무엇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약해지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우스개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들어 쓰시는데 병든 사람을 들어 쓸 수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를 끝없이 내면에서부터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감사는 동력이 됩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0: 볼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더 좋은 것, 좋은 길,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싶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 고마운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라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무언가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끝없는 감사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게 행복할까요? 한순간에 고마운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라라고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속에 표현되는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풍성하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40여 년 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은 병도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에 늘 쫓기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잔병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힘들어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며 감사를 끝없이 찾아내는 특별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즐겁게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붙어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온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0: 있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1: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33절 말씀을 끝으로 여호수아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유난히 시기와 질투가 심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성격이 유난히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셈이 많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은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작용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음모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 영혼에 해가 되고 불신앙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는 말씀이요. 그래요. 시기와 질투는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고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는 내게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말씀을 듣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축복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오늘 첫 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향린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가능성에 집중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항상 교양 있게 대했다고 합니다. 왜 저런 사람에게까지 예의를 갖추냐는 친구의 말에 괴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의 보이는 모습대로 그를 대하면 자네는 그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네. 그러나 저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당신은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네. 현대 심리학은 괴테의 이 통찰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름으로 증명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지는 기대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 이제 심리학에서는 정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게 깨닫고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를 보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목이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해 도망친 제자들에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가능성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심어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가능성이 꽃피우도록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을 주신 주님을 믿고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최명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0: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여자는 죄가 엄청 많은 여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여인의 얘기는 사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 마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마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자가 알라베스트 향수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자인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네 사람의 복음 전도자들이 기록했을 때 자기 본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태는 이러한 관점에서 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기록을 한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기록을 했던 그 기록에 마가복음은 족도 다 뺐어요. 족보 없어. 예수님 그냥 시작을 바로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는 각도에서 자기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조금 조금 다 다른데 이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 좀 단순하게 나왔어요.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 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창조보다 귀한 것은 구원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내가 보니까 불청객이요, 초대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거길 왔어.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기름이 흐른 발까지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접대했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은 틈틈이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담 그 다음에 부인 해와 거기서부터 쭉 여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부 여자들은 다섯 번 탄생한다 그러죠. 첫째 단발머리 학생, 두 번째 30대 처녀, 세 번째는 여자, 네 번째는 여성 아주머니, 다섯 번째는 여사. 그래서 미국의 여권 운동자들은 열심히 명칭부터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이사장을 갖다가 chairma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변경해서 이제 여자도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chairpers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chairman이 변해서 chairperson. 그러면서 이상한 게 미국 남자들은 결혼한 후에 미스터라고 통화가 지정이 돼요. 미스터, 미스터 파워, 미스터 박, 미스터 김. 근데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미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미스 이스가 돼, 미스 이스. 어째서 올 미스는 있는데 올 미스터는 없느냐? 유부녀는 흔히 쓰지만은 유부남은 별로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우에 성경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만큼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킨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당에다가 여자석 이쪽에 거기 카탱을 쳐요. 남자석은 이쪽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이 가서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트려서 향구를 붓는 역사. 그러면 그 여인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인정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상에서 그 여자의 얘기가 종종 나온다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는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지만은 인정을 받았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 보세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에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지, 초청받지도 않은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무조건 염치에 불구하고 인사 불구하고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야, 죄는 여자만 짓는 것이 아닌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남자나 여자 다 죄인이고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런데도 가만 놔두는 거 보니까 예수가 선지자는 아니로구나 결론을 미리 지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자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염치에 불구하고 초청을 받았던 안 받았던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면서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참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진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once for all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모방하는, 모략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고 다 그 사람을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말씀. 나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첫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인간이 봤을 때도 그 여자는 죄가 엄청 많아요. 남편 다섯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런 여자가 오정에 우물에 물 길러 왔죠. 성경 보면서 보통 물 길러 가는 건 아침 일찍들 물 길러 가요. 내가 어려서 자랄 때 우리 동네 우물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다 물 길러 와요. 근데 이 여자는 아침에 못 오지. 왜?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그래서 오정에 물 길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예루살렘 쪽에서, 유다 쪽에서 갈릴리를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요. 왜? 사마리아는 사실 혼합,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반석하는 사람 같이 결혼하고 모든 게 다 혼합주의로 있는 데라, 유대나라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갈릴리를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나절에 피곤하죠. 예수님이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을 때 이 여자가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물 좀 다고, 그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만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나라 사람하고 상종하는

물었는데 왜 나더러 물을 달래느냐? 예수님께서 물을 달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때 그 여자가 신앙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숭배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옳으냐 거기서 하는 게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는 변했어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얘기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여자는 사실 전도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 과거를 들췄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게 전도지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우물 곁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나고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됐죠. 나는 삭개오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대.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너머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기울러 갔다. 우리나라 뽕나무는 조그만데 거기 뽕나무는 큰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뽕나무에 가 있는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고. 나 그 뽕나무 가서 봤어요. 아, 이 우리나라 브라다나스 나무 길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커. 거기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을 다 제치고 뽕나무 앞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서 뛰어내려왔어.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만약 누겨설 토색했다면은 내가 사배를 갚아주겠다, 회개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삭개오도 돈 걷는 사람으로서 많이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야 삭개오를 예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 가족까지 변했죠. 바울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 못 씌었던 것이 다 없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변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수고했던 바울, 그가 늘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daily, 나는 예수를 위해서 매일 죽는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해놓고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Church Research 잡지에 한번 나왔어요. 죄인들을 판단하지 않던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신다,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이런 거를 내가 보면서 아, 나 17살 때 예수 잘 믿었다, 그냥 고집세고 안 믿었으면 지금 뭐가 됐을까. 현재의 죄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7장 38절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의 한 방울의 눈물은 누가 말하기를 오 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 감격의 눈물도 될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여자는 미래의 죄도 아마 다 사함받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췄다. 입맞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표예요. 바리새인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죄인 여자는 예수님 발에다 계속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흠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향유를 붓는다. 헌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이 시카고 근처에 있는 미시간 호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시간 호숫가에서 허덕이며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헤엄을 쳐가지고 17명의 생명을 건져줬어요. 그런데 그 11명 중에 한 사람도 와서 자기에게 감사 표시한 사람이 없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문둥이 하나가 돌아와서 사례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혹시 내가 그 10사람 중에 9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생, 그런 사람이 나는 되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또 힘들을 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정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은 교훈의 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함받은 증거가 되고 후손에게 길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데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인정받는다? 친구들한테 인정받는다, 상사한테 인정받는다, 부모님에게 인정받는다, 담임선생님에게 인정받는다, 이거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 어떠냐고 물어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깝게도 하지 말고 하는 게 복될 거라.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 우상도 섬기던 죄인이고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죄인이고 동네에서 버림받은 여자, 예수님 만나서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은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한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 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얀마, 버마에 선교를 갔을 때 17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다가 17년째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그 후에 저스는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쇠고랑이 다리에 채워졌고 많은 메마진 자국이 등에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엣나이름 젖슨 선교사 다리에 체인에 상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국 복역하면서 감옥에 팔에 쇠고랑 찾은 데 그 자국을 보고 버마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그 엣나이름 젖슨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예요. 지금 버마에 가보면 침례교회가 불교 다음에 제일 큰 교단이에요. 왜? 엣나이름 젖슨이 거기서 어렵게 핍박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사람들이 다 침례교인이 돼서 랭군에 가보면 제일 큰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은 엣나이름 젖슨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원주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가능케 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한 얘기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기에 지금 버마에는 많은 침례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해와 드리고 마칠게요. 1963년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인한 사형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그 감옥 생활 중에서 그에게 밥그릇을 따지는 선배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밥그릇 따져서 높은 사람 얕은 사람을 정했는데요. 한 번은 창살 사이로 엿보고 있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숟가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음담 패설밖에 없고 거짓밖에 없었습니다. 물건들을 훔치는 죄로 형을 받고 추록하자 안갚음으로 보인을 신고한 가족 전체를 몰살시킨 사람 고재봉 지금도 찍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신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으니 당신도 읽어보라고 성경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고재봉은 호기심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게 변화되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토록 포식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것을 보고 놀란 재소자들 2,000명 중에 1,8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간 그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매이며 기도를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고재봉이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게 해 주시며 저를 사형 집행하는 사수는 저를 주님께 보내기 원하여 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를 뵙게 되었사오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고재봉이 입을 열어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고 떠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0: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 부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만큼 죄는 안 지었을는지 모르지만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주보혈 감리교회 유재홍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실패가 아니야, 성공하는 도중. 2009년에 사랑받았던 일본의 온라인 광고 카피 문구예요. 어느 한 순간을 두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겠어요? 어제 하루에 오늘을 시작한 순간에 조금, 아주 조금 아쉬웠더라도 실패로 두진 말자고요.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나간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가 기대가 되잖아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 덕분에 새로워지고 예수님 덕분에 새 날이 됐는데 지나간 날들

보단 앞으로를 기대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니까요. 어제보다 더 기대되는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6월 13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고요. 새롭게 맞이한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더 많이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과 만나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설레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 또 찬양 신청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740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큐티하면서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오빠가 항암 6차를 끝냈습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힘들어하시지만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임해서 너무 잘해왔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도 순조하게 이루어져서 오빠가 반드시 완쾌되실 것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8740님께는요 회복을 위한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8740님의 오빠분 긴 치료의 시간을 지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 치료의 과정을 기다리고 또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 한마디뿐이지만 그 시간 홀로 지나오지 않고 함께 기다려온 우리 8740님의 오빠분을 사랑하는 많은 가족분이 계시다는 사실, 또 주님이 한순간도 아마 홀로 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도 그럼에도 지난 모든 과정들은 쉽지 않으셨겠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지만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 닿기를 바라면서 한번 그 마음 같이 전해봅니다. 아마 많이 응원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잘 이겨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네, 신청해주신 찬양 은혜 이 찬양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보내주신 분은 8740님이지만 이야기를 다 전해주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 지난 한 과정들을 겪어왔고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혼자 보내는 이 시간이 아닐 거라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꼭 잘 이겨내시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잘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잘 지내오실 겁니다. 지내온 모든 순간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의 순간을 더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함께 할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의 행복한 말씀 퀴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행복 꼭 챙겨가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행복을 챙겨갈까요? 마음에 세워두실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1번부터 3번 잘 찍어보세요. 퀴즈 말씀 전해드릴게요. 빈칸을 잘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뿅뿅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요, 1번 행복, 2번 낙심, 3번 당황.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할까요? 낙심하지 아니할까요? 행복하지 아니할까요? 우리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 어학사전 정의로는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마음이 상함 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꼭 낙하하는 것처럼 마음이 철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또 인생에서 낙제점 이렇게 받는 것처럼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말씀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뿅뿅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1번 행복, 2번 낙심, 3번

장황이 복이었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숫자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팀루고 집에 너 두려워 말라 시편 42편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방금 전해드린 찬양도 힌트 찬양이었어요. 정답.

정답을 발표해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정답은 2번 낙심이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 넣어서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이어서요. 17절, 18절도 함께 할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나가고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천국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한 영광은 낡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요, 결코 보이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 것일 거예요.

행복한 토요일을 위한 기도.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인해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나에게 기회임을 믿습니다. 지우고 싶은 어제의 실수를 회복할 기회고, 어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이 하루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참되셔서 앞이나 뒤나 겉이나 속이나 한결같으십니다. 나도 오늘 한결같으신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과 표정만 아름답게 꾸미고 속으로는 빈정되지 않게 하소서. 치장한 외모만큼 나의 인격을 돌아보고 고치게 하소서. 사람들 눈보다 주님 눈에 아름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오늘 나에게서 빛나게 하소서. 외모보다 내면을 다듬고 허례허식보다 진정성을 갖게 하소서. 인맥관리보다 참된 만남을 갖게 하소서. 주님을 닮은 하루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롭게 찾아온 하루는요, 어제의 아픔과 슬픔 위에 새로운 색으로, 새로운 예쁨으로 덧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제는 어제로 두고 오늘 새롭게 지내고 난다면 내일 또 새롭게 칠해질 하루가 여러분께 선물처럼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선물과 같았으면 좋겠네요. 놀랍도록 여러분께 찾아온 이 시간이 새로움을, 설렘을,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행복을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반드시 꼭 행복해지셔야 해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에서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또는 하늘 봐도 뭔가 답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잠깐이라도 말씀 보시면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묵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길가에서 함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0: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바리톤 허정우의 음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제
1: 네,
0: 선교사님.
1: 안녕하세요. 일제 선교사입니다.
0: 네, 그 플레처 선교사님 본격적인 대구 사역 이야기 기대됩니다.
1: 네네.
0: 특별히 한센인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크셨던
1: 네,
0: 분이셨죠?
1: 맞습니다. 예. 선교사님은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육아 방법을 가르치고 또 무료 우유 급식 사역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의 중요성을 또 확인하셨던 분이에요.
0: 네.
1: 영유아 시기에 건강하게 양육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0: 네.
1: 이러한 의료 사역의 답변안은요, 플래처 선교사님의 의료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선교사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과거에는 의료 선교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제는 의료 선교 그 자체가 목적이다. 과거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경우에만 만족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의사의 주된 임무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모범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1: 예, 제가 이 편지를, 이 글을 조금 더 이해를 좀,
0: 네.
1: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선교사님은 전도에도 탁월한 분이셨대요.
0: 네.
1: 동산병원은 선교사들 사이에 병원 전도의 성공적인 모델로 찬사받고 있었는데요. 선교사들의 삶이 바로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플래처 선교사의 가르침과 선행으로 인해 동산병원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자들 곁을 지키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공유했던 거죠.
0: 삶이 전도였던 분들이셨네요.
1: 네네.
0: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이웃을 만나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0: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건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저도
0: 정말
1: 마찬가지죠.
0: 어려운 거죠.
1: 예.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를 깨닫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게 될줄 저는 믿거든요.
0: 네.
1: 그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를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배우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면 가능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비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0: 그렇죠.
1: 뒷모습을 보고 우리가 떠난 자리를 보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플래처 선교사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동산병원에서 그 삶들을 살아냈던 거죠. 1912년의 기록인데요. 당시 대구제일교회 교인들이 병원 전도 사역에 동역했는데요. 병원에서 예수를 영접한 환자 한 명이 퇴원한 후에 이틀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아왔대요.
0: 네.
1: 그의 손에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30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0: 우와.
1: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이분이 네.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 네. 동상병원을 또 알렸을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내가 이렇게 됐어. 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네요.
1: 그렇죠. 이틀 만에 30명의 와. 이름을 내가 그러면 나도 그러면 예수 네.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빨리 그 이름을 그렇죠.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던 겁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의 열매들 가운데 시련도 있었죠. 1918년 아내였던 제시 선교사가 대구의 선임 선교사였던 아담스 선교사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새벽 2시였대요. 박사님 어서 와주세요. 플래처가 위독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0: 무슨 일이 있었어요?
1: 아담스와 제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요. 플래처 선교사님은 심한 각혈을 한 후에 쓰러져 있었대요. 예. 서울에서 러들러 선교사가 내려왔고 바로 인력거를 이용해서 대구역으로 이동해서 서울로 향합니다.
0: 네.
1: 급성 폐결핵이었어요. 그 여정은요. 결국 미국까지 이어져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료할 수 없었던 거죠.
0: 아.
1: 그는 치료를 위해 요양소에 머문 시기에도 선교지 생각뿐이었다라고 합니다.
0: 가족을 두고 혼자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마음은 여러 해를 거슬러 올라갔다. 어린 시절 그가 받은 훈련과 부르심, 한국에서 초기에 겪은 체험들, 그리고 그가 대구에서 처음 2년 동안 겪은 모든 변화와 실수 등이 떠올랐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대구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주는 순간 갑자기 길이 막혔다. 그냥 누워서 생각할 뿐이었다. 플래처는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다. 육체적 절망과 좌절,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육체의 건강과 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다. 그는 이제 이전에 그를 괴롭혔던 피로감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의 몸이 힘을 회복해 감에 따라 그의 영혼도 회복되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1: 그렇죠.
0: 네.
1: 예, 이렇게
0: 아픈 동안 예, 겪으셨네요.
1: 자신을 돌아보고 육체적인 시련의 고통이 끝난
0: 네,
1: 이후에
0: 네.
1: 동산 기독병원의 선교 활동은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0: 네.
1: 돌아오시자마자 병원에 전도회를 설립하셨거든요. 1921년 2월 플래처 선교사님은 모든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되도록 많은 환자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꼭 교회에 다니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 내 전체 직원 26명을 회원으로 해서 대구 동산 기독병원 전도회를 조직하셨대요. 세 가지 정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내 전도, 두 번째가 출촌 전도, 세 번째가 순회 전도였는데요. 출촌 전도는 우리 출장 가듯이 마을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0: 네.
1: 1927년 당시 동산 기독병원 전도회가 설립한 교회가 52개나 됐대요.
0: 네.
1: 당시 전도회 보고서가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대구에서 100km 60마일 떨어진 곳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음. 60세대 가량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가난하다. 무학력자들이 많고 선교사가 다녀간 적이 없다. 주민들 중 한 사람이 동산 기독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는 퇴원 후 46명의 새 신자를 얻어서 전도회를 보내어 교회를 세웠다. 이 신자들 중 4명이 처음으로 머리를 자르고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귀신 사당을 철폐하였다. 가난한 중에도 연보해서 5칸짜리 초가집을 사서 교회를 설립했다. 아, 진짜 훌륭하시다.
1: 네. 선교사님은요
0: 네.
1: 병원뿐 아니라 대구와 영남 지역 사람들의 삶을 보듬으며
0: 네.
1: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냈던 분이에요.
0: 네.
1: 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일본인들마저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경상북도를 담당하던 일본인 관리 마사요시 이나무로는 플래처 선교사를 이렇게 찬사합니다.
0: 일본 제국이 수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휘장 곤주호쇼를 당신에게 전해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영광입니다. 당신은 1909년 이후로 기후와 관습 모든 면에서 당신의 모국과는 다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대구 에라곤의 책임자로서 17년을 섬겨왔습니다. 그 여러 해 동안 언제나

0: 당신은 그 불쌍한 나환자들을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센인 뿐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 당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인간애가 깃들인 희생과 열정에 높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이 위대한 영예를 당신에게 돌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또한 한센병이 이 땅에서 퇴치될 때까지 당신이 하시는 일이 앞으로도 더욱 잘 되어 나가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합니다. 진짜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1: 네, 식민통치하는 그 나라의 관리조차도 플레처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그의 열정을 막아서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살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도 의료사역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던 선교부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게 동산병원과 애락원을 몰수당합니다. 이후 일제는 내한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처 선교사님은요, 마지막까지 선교지를 지키다가 가족과 함께 추방당합니다. 추방 직전에 자택에 강제 연금되어 있을 때 가족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인데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렵소 당신?
0: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할 수 있는 게 기뻐요. 나는 우리가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믿어요.
1: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일을 계속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제강점기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던 게 이 선교사님 가족이었더라고요.
0: 부부가 정말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제시 선교사님, 별리주 선교사님, 그죠?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힘이 나요. 두 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 이 선교사님 어떻게 돼요?
1: 네, 일본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추방했던 시기여가지고요. 네. 부부도 아이들과 함께 추방당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선교사님은 한국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셨나 봐요. 우리나라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에 머무시면서 세브란스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보태셨어요. 네. 그리고 대구에 있었을 때 하셨던 것처럼 순회의료선교사가 되어 농어촌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농촌 계몽운동에 전력을 다하세요. 네. 한국전쟁 당시에는 대구 부산에서 피난민들을 돌보며 구호사업에도 힘을 쏟습니다. 아, 근데요, 선교사님의 나이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1952년 70세가 된 선교사님이셨어요. 네. 선교사님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서 70세 고령의 선교사로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0: 그 선교사님 일대기를 보니까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피난민들을 돌보셨다는 거잖아요.
1: 네네. 네. 그 선교사님은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대구 동산병원의 여정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학교와 교회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동산병원 앞에 청라 언덕을 많은 분들이 아시거든요.
0: 그럼요.
1: 의료 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그 이름은 원래 이름이 서면욱이었대요. 근데 대구 분들은 이분을 서자명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그는 달구벌 최초의 세례교인이었습니다. 1899년 세례받은 분이거든요. 유교의식이 강했던 달성서씨 문중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회심하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분이 상투를 자르고요, 개화인 행세를 하면서 문중 사람들에게 몹쓸놈이라는 욕을 들으면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분이 서자명씨세요.
0: 네.
1: 이러한 뜨거운 믿음을 확인한 아담스 선교사님과 존슨 선교사님이요, 그에게 가장 먼저 세례를 주고 교회의 중심 인물로 세우고자 합니다.
0: 네, 서자명씨 상투를 자르신 분이거든요. 네네. 대구 동산병원은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1: 서자명씨는 동산병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존슨 선교사님의 의료 조수였고요. 존슨 선교사님이 의료 사역을 도우며 병원 전도인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실에서는요, 전도서적을

0: 나누어주고 성경 말씀을 전하며 전도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네. 이후 서자명 씨는 조사가 되어서 지방교회를 돌보는 역할도 감당하고요. 순회 전도인으로 섬기면서요. 대흥교회, 금곡교회, 전직교회, 내반동교회, 평천동교회, 우천동교회, 경상교회 등을 섬겼던 분이세요.
1: 네.
0: 그는 존스 선교사님의 의료조수였고요. 재중원 전도사였고요. 또 지방교회의 조사로 사역했고요. 이후에 또 플레처 선교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1: 네. 그 서자명이라는 좋은 동네 원주민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네요. 얼마나 네. 힘이 되셨을까요? 조수로 활동하셨으니.
0: 맞습니다. 네. 네. 아마도 두 분은 열심히 그 청라 언덕길을 오르내렸을 것 같아요.
1: 그러셨겠죠.
0: 대구의 청라 언덕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특별히 오래된 세 개의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맛있는 과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청라 언덕에 가면 손자, 그러니까 1세대 말고 2세대 말고 3세대의 나무가 하나 있는데
1: 네.
0: 그 과수나무가 있는데요. 권사님 대구 하면 떠오르는 과일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1: 저를 뭘로 보십니까?
0: 아이고 제가 예, 권사님을
1: 탐 나오네요.
0: 그 과일 땡땡 미인으로 봅니다.
1: 아니 그 사과하고 뭐가 있어요?
0: 그렇죠. 예. 대구 하면 사과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사과는 사실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래요.
1: 아 그래요?
0: 예. 1899년 10월 제물포를 통해 미국 미조리주에서 온 여러 종의 과일나무가 들어오는데요. 과일나무를 주문했던 사람이 바로 대구 동상병원 설립자였던 존슨 선교사님이었어요.
1: 아.
0: 선교사님에 의해서 대구에 여러 과실나무가 심겨지는데
1: 네.
0: 그때 사과나무가 잘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는데요. 그 증거는 앞서 만난 서자명 그분의 아들 서주복이 이제 그 사과나무에 관한 추억을 이렇게 남겨놔서
1: 네.
0: 우리가 사과나무가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왔던 그 역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1: 나의 부친은 존슨 선교사의 통역 겸 조수로 있었다. 서자명이란 얘기입니다. 선교사님은 1910년 내가 10살 나던 해 대구를 떠났는데 귀국길에 하와이에 들러 꽃마차를 타고 찍은 사진을 우리 부친께 보냈다. 부친은 존슨 선교사가 한국에 온 즉시부터 생활을 같이 했으며 동산병원을 신축할 때는 목재 구입 일을 맡아서 안동에서 나무를 사서 낙동강으로 뗏목으로 운반해 왔다고 들었다. 우리 집과 존슨 선교사의 집은 남달리 가깝게 지냈으며 내가 8, 9세 되던 해 선교사님 집에 가서 집안에 심어놓은 능금나무에서 수확한 능금을 한 양동이 얻어온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 기억으로는 그때 능금나무는 상당히 큰 성목이었다. 능금나무.
0: 그렇군요. 옛날 표현이죠.
1: 맞아, 사과 능금. 예, 예.
0: 그 나무의 손자나무가 지금 네, 대구 네, 동상병원 앞 청라 언덕에 자리하고 있죠.
1: 예.
0: 사실 이제 나무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줄기를 내거나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그 사과나무 바로 옆에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 세 채가 고즈넉함을 뽐내면서 있습니다.
1: 네.
0: 그 가운데 하나가 의료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챔리스 주택이에요.
1: 네, 네. 챔리스라는 이름. 선교사님 이름이죠?
0: 네, 맞습니다.
1: 네네.
0: 그 옛날에 오래된 집들의 이름을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살았던 분 혹은 처음에 살았던 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명명해 놓는데요.
1: 예.
0: 1910년 선교사님들의 거주 용도로 지어진 주택은요. 1925년부터 41년까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기 전까지 대구에서 사역했던 본 챔리스 선교사 가정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건물이에요.
1: 네.
0: 챔리스 선교사님은요. 1925년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대구에 와서 애라곤에서 한센병인들을 돌보셨대요.
1: 네네.
0: 플레처 선교사님을 도와 부원장직으로 사역했던 분이 바로 챔리스 선교사님입니다.
1: 네.
0: 그도 또한 특별히 한센병을 극복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이 자립해서 농사짓고 축산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분으로
1: 네.
0: 유명한 분이에요. 그의 부인 헬렌 선교사는요. 영유아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아픈 아이들을 돌봤고요.
1: 네.
0: 그들 역시 1941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 당하기까지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한센인들을 돌보았으며 가난한 아이들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1: 네. 챔리스 주택 마지막까지 이제 그곳에서 거주하셨던 선교사님이셨네요.

0: 정말 우리가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선교사님들 정말 많으세요.
1: 그렇죠.
0: 네네.
1: 네. 우리나라에 내한한 선교사님이 한 3,000분이 훨씬 넘으시니까요.
0: 네.
1: 이 채미스 선교사님 가정은요, 한센병의 증상과 치료에 관한 기록을 잘 정리해 두신 분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아기를 돌보고 있는 엄마의 사진을 기록물로 또 많이 남기셨대요. 그리고 촬영한 사진 뒷면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대구, 조선, 이렇게요.
0: 대구 조선입니다.
1: 네네.
0: 서울이 아니고 대구 조선. 부산 조선도 아니고 대구 조선. 어떤 의미였을까?
1: 뭐, 이건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0: 네,
1: 생각해 본
0: 네.
1: 건데요. 감사와 눈물이 함께한 곳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네.
1: 왜냐하면요, 선교사님들의 집 앞마당에 은혜의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바라 챔리스라고 쓰여진 작은 묘비가 하나 있는데 아무런 비문이 없고요.
0: 네.
1: 그저 바바라 챔리스라는 이름과 1927이라는 숫자뿐입니다.
0: 바바라 챔리스 1927. 아, 이거 좀 슬픈 이야기죠.
1: 그쵸. 네.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 딸은 출산 당시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당시 부족한 의료기술과 시설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은 석달 만에 부부의 곁을 떠나죠. 큰 아픔을 겪게 된 거죠. 어린 딸을 대구에 묵고, 그들은 계속해서 묵묵히 대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대구 땅과 우리나라 곳곳에 가득합니다. 지난 몇 주간 대구 땅에 숨겨져 있는 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0: 바바라 챔리스 1927. 이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3,000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진짜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 생각하면 이 선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된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0: 대구 역사 잘 봤습니다.
1: 네,
0: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0: 네. 대구에 사시는 분들 청라언덕도 한번 가보시고요. 네. 그곳에 다니시고 걸으시면서 또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또 다른 느낌을 가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은혜나 청취 소감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드립니다. 예,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끝 찬양은요, 김사무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듣겠습니다.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앉은뱅이 일어나기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가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감사와 순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기 마리아처럼 보일 듯 말 듯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바로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적 인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앞서 진정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격의 아름다운 향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신앙과 인격이 아주 불교라고 아주 더러운 냄새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충만하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긍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콸콸 넘친다면 네 인격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원망 불평하는 게 자꾸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면 아직 난 먼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인병들, 고지혈, 고혈압, 당뇨, 그래서 암이 발생하고 많은 시민성 질병이 발병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원망, 불평한 것이 생겨나면 그게 시민성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막 넘쳐 흐르면 엘로핀이 나오고 NK세포가 활성화되고요. 건강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는 곳에는 밝음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백두산에 들렸는데 백두산에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한 곳에는 아름다운 깨끗한 계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 따뜻한 온천이 솟고 있어서 많은 애들이 와서 거기에서 빨래를 하더란 말입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이거 치대기가 좋고요. 때가 잘 빠지는 거예요. 또 옆에 보니까 찬물이 또 나와가지고 찬물에 가서 그렇게 빨래를 헹구더랍니다. 그곳 여인들은 기가 막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것을 보고 한마디 하기를 당신들은 참 복되다 좋겠다. 자연의 혜택을 누리니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니까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좋긴 뭘 좋아해요. 비누를 줘야지요. 뜨거운 물, 찬물이 나와서 이곳에서 빨래를 빨고 헹구고 천혜적인 자연 요건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런데 욕심이 많아지니까 좋긴 뭘 좋아요. 세제를 줘야지, 비누를 줘야지. 나중에 어떻게 말할까요? 건조기까지 주셔야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어요.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감사는 세 가지 형태의 감사 같습니다. 첫째는 조건적인

감사, 이프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건적인 감사는 동물도 하는 거예요. 짐승도요. 밥을 많이 주면은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럽니다. 그 감사단 표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사가 순간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불평하면 그게 참된 감사가 아니지요. 어느 분이 농담삼아 그래요. 교회 올 때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만원짜리 헌금을 넣었는데요. 왼쪽에는 천원짜리 헌금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데 안내위원들이 아주 밝게 깨끗하게 인사를 하면 기분 좋아서 만원 헌금하라고. 안내위원들이 좀 쌀쌀하게 대하면 옛다 이거나 먹어라 그래서 천원짜리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조건적인 감사잖아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 because of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감사예요. 사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것은 한량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태양빛이 비치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신선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지구상에 산소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대자연의 혜택을 주셨잖아요. 그런 혜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병원의 중환자실을 가보세요. 그러면 감사치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당뇨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나 돈 많아요. 다리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재산 절반을 드릴게요. 1년만 더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포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딧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 통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양, 그 송아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사치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그것이 없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 봐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베다니라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다니 마을에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고대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정하게 자기가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물 떠다가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집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가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환영하면서 또 식사를 베풀어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2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지자 중에 있더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날랐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산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마르다 같은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꾸 무엇인가 예수님이 갖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가 보이는데 마리아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옛날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주시하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맛있게 받아먹는 그런 태도예요. 그렇게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미리 준비해놓은 향유병을 가져다가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 한 근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노동자들이 1년 보통 6천만 원 이상 벌잖아요. 그 6천만 원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 향유를 너희 결혼 미천으로 삼았으라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서 순수한 나드 한 근 이 나드 1리터쯤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나트라 나드 1리터라 그것은 1년 노동자의 연봉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그 향유를 살 수 있는 정도로 비싼 그 향유를 왜 깨트려 소비하는가?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난 후 자기의 머리털로 아무 말도 없이 거침없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입 바른 소리를 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비싼 나드 1리터쯤 살 돈으로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돕지를 않고 예수의 발에 그걸 그렇게 쏟아붓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야. 그러면서 분노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가 심해지면 데모가 되고 이게 더 심해지면 폭력이 되고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정도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의 헌신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말씀만 따라하십시오. 헌신하는 마음. 마리아 행동은 값싼 행동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드린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향유를 조금씩 나누어 쓴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조용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행동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행동을 하면서 단순히 예수님 영광을 받으세요, 찬양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 감사는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보배는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소녀 둘이서 변산번도 갯벌에서 조개를 캡니다. 둘이 나란히 이야기하면서 옹기종기 조개를 캐나갑니다. 호미로 조개를 캐고 너도 하나 갖고 나도 하나 갖고 이렇게 사이좋게 파다가 큰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서로 내 거야! 내 거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이 그 큰 조개를 보고 서로 싸웁니다.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싸우다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이 세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성깔이 돈 못된 사람이 차지할 거다 아닙니까? 이 큰 조개를 보고 서로 싸우다가 둘이 마음이 갈려져서 이 소년 이쪽으로, 이 소년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계속 말없이 조개를 캐나갑니다. 큰 조개를 차지하지 못한 소녀는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다 그 백사장 이제 그걸 캐다 보니까 갯벌을 캐다 보니까 큰 조개가 있는데 입을 똑 벌리고 있는 거.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커다란 게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 조개살에 모래가 들어가면 이 조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한 액체를 분비해가지고 그게 모아져서 진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얼른 이 소녀는 그 진주를 가진 그 조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진주가 큰 조개를 팔고 나오니까 마음속에 친구와 싸웠던 불평스러운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같이 또 오손도손 조개를 캐는데 큰 조개가 또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진주를 가진 조개를 그 품에 넣은 이 소녀가 너 가져, 너 가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보배라고 하는 예수님이 계시면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여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옥합은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 그런 생각을 수없이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 두려움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 말씀에 경청을 안 해요.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린 언젠가 대학병원에 심방을 갔다 오는데 어떤 남자가 더듬거리면서 울고 나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부인되는 사람이 또 그 남자를 부축하면서 울고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담당 의사에게 이제 당신은 두 눈이 완전 실명되었습니다. 판정을 받은 거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울고 나오는 거.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일어나 걷고 활동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반응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뿌려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듯이 창례하듯 예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이 우리 속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옷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 그래서 목욕하고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함께 좀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정결 옷을 입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찬양에 찬양대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뿌린 향수로 인해서 향기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속회에, 내가 속한 선교에, 내가 속한 부서에 향기를 나타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에 향기를 그렇게 발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기쁘게 천국에 입성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유다가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이런 가른 유달 향해서 말씀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갔구나.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좋은 일에도 항상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자존심을 혈기를 그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나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가룟유다 이 말 속에는 합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사단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가룟유다가 하는 말들은 거의 다 대부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사탄이 하는 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성주의자들은 항상 질문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은 항상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르쳐

0: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마리아를 본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핑계 삼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지 않느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항상 합리 이성을 가면을 세우고 이득을 취하면서 자기 이기심으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정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일합니다. 가룟유다는 그럴듯하게 가난한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가룟유다는 그럴듯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웠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면에서 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들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분노와 공격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유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여 그런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라. 가룟유다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룟유다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자기가 재무부장이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져오면 내가 슬금슬금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기심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 오늘날 교회에서도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조심해야 돼. 가룟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뿌린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향유를 더 뿌렸다고 해서 예수님 발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이 눈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청소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속회를 인도하면서, 찬양하게 용나 돌리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 섬기면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내면적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믿을 때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듯 장례하듯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찬도 그렇게 참여하십시오. 나를 위해 주님이 몸 찔려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에요.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하신 모든 말씀들은 부활 이후에, 즉 성취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해야 할 사명으로서 주시는 말씀들인데요. 이제 그 주제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사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생활인데요. 그래서 총 여섯 번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사랑하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 이제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배경, 앞부분의 배경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고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153마리, 153마리를 잡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추울까봐, 제자들이 추울까봐 딱 요쯤 되거든요. 요쯤 되는데 새벽이 춥잖아요. 불을 펴놓고 떡도 구워놓고 그리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잡은 큰 생선도 같이 구워서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주반을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그 직설적이었죠. 직설적이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세 번을 합니다. 자,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많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전에 세 번 부인했습니다. 세 번 부인했고 그리고 부인이 아니라 저주를 했죠. 모른다. 그럴 리 없다. 뭐 저주를 퍼붓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으십니다. 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죠. 베드로야, 지난날에 네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또는 믿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떨어져 나간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했죠. 사랑했으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없었던 거죠.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을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그 개인의 어떤 뭐 지식이나 육체의 강건함이나 또는 뭐 기나긴 어떤 뭐 몇 년직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지식으로 못 넘어가는 선, 그리고 미래적 희망, 뭐 예언 이런 것들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으로도 넘지 못하는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걸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사랑인 것인데, 베드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그 원인, 나를 부인하고 떠나고 통곡했던 그 원인이 알고 보면 사랑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